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월십 찬양 앨범 중에 수록된 곡 함께 만나보면서 7월 30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수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뿜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부터 신나는 곡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때 많이 불렀었는데 라고 정병구 씨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또 여름 뭐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그 부르는 곡들이 있어요. 아, 신나는 곡들 듣기만 해도 그냥 아주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스텝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들을 뿜뿜 라디오에서 많이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예,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경 씨의 기분 전환 짱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하루가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뿜뿜 라디오로 와요 이렇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 기다리고 있죠. FM 98.1MHz, 진주 FM 92.5MHz 쓱 주파수 돌리면은 디제이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사연들도 한번 쓱 보내보세요. 네, 디제이가 맛있게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고 혹은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은 한 번만 로그인하시면 언제든지 그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회원 가입을 하긴 해야 돼. 회원 가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뭐 회원 가입 뭐 특히 어렵지 않지. 그리고 저희는 조금 더 이렇게 간결하게 해놨으니까 회원 가입 한번 하시고 로그인 하셔가지고 자동 로그인 꼭 체크하셔서 매번 그냥 편안하게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8296 우리 뿜뿜 유라입니다. 라고 유라 자부님이 유라 아버님이 늘 출석 체크하셨는데. 아, 방학 맞아가지고 우리 유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계곡에 튜브랑 스노클링 장비를 놔두고 갔는데 사라졌어요. 제 신발 거기서 잃어버렸는데 왜 또 사라질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우리 그, 저기 정리 요정들이 있어요. 거기. 계곡이나 이런 공공장소에 가면 정리 요정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루가 이제 마감이 되면 거기 싹 깨끗하게 또 저기 정리하시고 청소를 하세요. 네, 그분들이 이제 따로 보관을 안 해놓으셨나? 그래요. 좋은 곳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일단은 그렇게 해야 낙심이 없어. 있을 거야 하다가 없으면 낙심을 하는데 없겠지 하고 없으면 괜찮은 거야. 유라 자부님 지금 이게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우리 유라가 튜브랑 스노클링 장비가 없어졌대요. 네, 그렇다고요. 예, 없어졌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려면 올 여름에 또 하려면 좀 있어야겠지. 예, 거기 이제 그 이름도 항상 잘 붙여놓고 알았지. 유라도 아직 거기 경찰지에 딱 잘 붙여놓고 알았지. 내 물건이에요. 이렇게 쫙 붙여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추적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 수 있거든요. 예, 아니야. 그건 좀 넘어갔어? 예. 추적장치 안 다나, 거기는? 어쨌든 뿜뿜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하는 뿜뿜 라디오.

우리가 함께 달려갑니다.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출석 체크 미션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180명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조금 요원합니다. 왜냐하면 휴가 기간이에요. 본격적인 휴가 주간이 이제 돌입이 됐기 때문에.

200명의 목표 우리 돌파해서 다음 주 우리 또 200 잡고 가야지. 예, 200 잡고 가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뜨겁게 뜨겁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네, 두 곡의 찬양 동안에 180개의 출석 체크 문자가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기수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가운데에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지금부터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한다는 건 시간을 조금 끄는 거예요. 예, 시간을 조금 끌고 있고 시작하면 이제 저기 뭐 제가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끌거리 생각났다.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그래서 180명이 도착을 하면 8분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8분. 아, 이거 너무 많이 드리는데? 괜찮나? 예, 8분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이 됐네요. 아, 겨우 끌고 있었는데. 자, 시작이 됐습니다. 자, 6분. 아, 7분 30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7분 30초 조금 안 되게. 자, 이번 주의 목표 출석 체크 문자 180개 기다려보면서 두 글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휴가입니다. 아픈 10살 아이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해요. 0830님. 우리 아들 얼른 쾌차하기 바랍니다. 두 시간은 뿜뿜 라디오가 함께 할게요. 6177 장평영.

자, 찬양 두 곡 가운데에 최소 체크 문자 180개는 도착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80개 돌파. 자, 전국적인 휴가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품 라디오 서머 스페셜 특별 출첵 미션. 과연 이 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내 부품 가족들의 출첵 열기는 미션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

두 번째 곡이 연이어서 나오네요. 야. 자, 이렇게 텀 없이 바로 나갑니다. 자, 과연 최석 체크 미션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100개 돌파했어요. 100개. 자, 과연 80개는 채워질 수 있을까요? 남은 시간은 3분

자, 조병래 귀찮지만 출석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고마워요 조병래. 자, 남은 시간은 2분입니다. 2분. 주의.

아, 지금 페이스가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오늘 180개의 출첵 문자. 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 주를 마감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못하면 내일 또 해야 돼.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1분 15초. 1분 15초.

2639님 집사님들과 여행 중이라고. 집사님들 다 데리고 오세요 지금. 샵 0981번 뿜뿜 두 글자 다 데리고 와 지금.

여기까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주나목의 찬양까지. 네, 두 곡의 찬양 말씀드렸던 두 곡의 찬양이 끝이 나면서 출석 체크 미션 여기까지로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저희는 뭐 질질 끌지 않습니다. 예. 조금 될 것 같으니까 한 곡 더 들어볼까? 이런 것들, 예. 정말 하고 싶은데, 아, 하지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결과를 공개를 하는, 아주 투명한 라디오, 뿜뿜 라디오, 투라! 별걸 다 줄인다 아주 그냥 투라. 예, 뿜뿜뿜 라디오. 자, 이제 그 결과를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평운스 대신 멘트로 끌기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니 저는 그 촬영 딱 끝났을 때 그 레코드 그대로 공개를 할 겁니다. 지금 들어오는 거는 안 쳐요. 예. 당신의 문자까지만 칠게요. 예, 거기까지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결과를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본격적인 휴가 주간이거든요. 지금이. 예, 지금 휴가 주간이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산으로 들로 이렇게 저기도 놀러 가셨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뿜뿜 라디오 출석 체크 미션을 향한 여러분들의 어떤 이 열정,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성공하면 깔끔하게 이번 주 마무리되는 거고요. 오늘 실패하면 내일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조금 마음은 졸이겠지. 예, 또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예, 하루가 더 남아있으니까. 자, 이제 결과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표 180개의 문자 과연 도착을 했을 것인지 결과는요. 이거 해줘야지. 예, 여러분들이 해줘야지. DJ가 하면 좀 그러지. 자, 결과는요. 이거 좀 음악 좀 넣어주세요. 예? 이거 그 음향 효과 좀 좀 북소리 좀 이거 해줘요. 이거 DJ가 이거 결과는요. 이렇게 잔뜩 해놨는데 그 두구두구 이것도 하면은 좀 그렇잖아. 자, 결과는 바로 143개. 실패! 네, 143개로 실패!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깔끔하게. 예.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이 휴가 주간에 이 정도로 문자를 보내주셨다는,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박수 한번 드려야 돼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잘 부탁드릴게요. 예. 내일 하루가 남아있으니까, 내일 좀 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좀 성공을 해야지, 우리가. 아시겠죠? 예. 네, 예고 드렸어요. 내일은 하니까, 아직은 조금 휴가에서 복귀들을 안 하셨나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봬요. 예. 뿜뿜 나중에 마무리 하는 거 아니고요. 예. 마무리는 하는 거 아니고, 출석 체크 미션! 내일 180개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예, 한 주간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자, 신청 찬양 어제 그 적어놨는데 안 틀어주셔가지고 진짜 서운했다고 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8900님 신청 찬양입니다. 성령에 불타는 교회 Church on the Fire.

0: 자, 성령의 불타는 교회 피아노 반주로만 함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The Light Worship이 찬양해요. 주를 앙모하는 자.
1: 주를 앙모하는 자.
0: 자, 가볍게 이행시 들어갑니다. 앙모 이행시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타임. 오늘 제시어 앙모. 샵 0981번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툭툭 던지세요.

The Light Worship의 주를 악무하는 자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중간중간에 들려오는 그 첼로 음이 굉장히 야, 좋네. 예, 요거랑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어쿠스틱하게 이렇게 편곡을 했는데 아 좋네요. 그런 게 들리는 남자예요. 아, 저희 같은 음악인들은 그게 들리죠, 그죠? 자,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인 아닌가요? 예, 음악을 좋아하면.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자, 7월 30일 목요일 아침 뿜뿜라디오 생방송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29분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문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야기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십니다. 아, 이행시 달려가고 있죠. 오늘의 이행시 제시어는 악모였어요. 악모. 자, 과연 악모 이행시 어떤 분들께서 보내주셨는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래, 앙, 앙금빵 먹고 싶다. 모, 먹을래? 기원축에서 실패. 먹을래?

김혜진 씨, 앙, 안 돼요. 뭐 모른 척했으면 문자 읽어주세요. 네, 귀여운 척했어요.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 예, DJ가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제도 적지 않은 그 저항이 있었거든요. 예, DJ가 조금 귀여운 척을 좀 했어요. 예,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귀여운 척을 했는데 많이 안 좋더라고. 반응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귀엽군 컨셉 오늘은 안 됩니다. 네, 김성민, 앙. 앙꼬 없는 찐빵이 뭐가 맛있는데? 앙꼬 없는 찐빵도 맛있을 수 있죠. 그거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밀가루 반죽 그거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예. 존중해 줘야지 우리가. 또 어떤 분이 합격했습니까? 조병래, 앙 깨물고 싶다. 뭐가 뭘 깨무는 뭐가 예 안 됩니다. 예 앙에서 일단 실패예요. 앙 깨물고 최예원, 앙 물었더니 뭐가 나왔디? 뭐가 나왔어? 뭐가 나네? 걱정되네. 뭐가 나왔을지? 앙 물었더니 예, 내 이가 나왔지. 예, 빠진 거예요. 치과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병옥, 앙 앙금이 남았어요. 솔직히 뭐 선물 안 줘서 그런 거 맞아요. 병우세, 예. 선물 안 준다고 이렇게 어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예, 이병우 씨. 예, 선물 좀 챙겨드릴게요.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1213님, 앙드레김 디자이너님, 모두 그 전문성을 좋아했죠. 네,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죠? 예. 요거, 실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실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지 말라니까. 이러지 마요. DJ가 힘들어. 에? 오늘까지 이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예, 날 좀 존중해 달라고. 어제 많이 욕 먹었다고. 예, 뭐야. 예. 본인도 알았나봐. 죄송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계십니까? 예, 8296, 우리 유라. 우리 유라가, 지금 튜브 찾다 말고 지금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안 돼요. 뭐라도 꼭 교회 가야 돼요. 네. 유라는 귀여우니까 성공. 유라는 실제로 귀여우니까 성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뭐라도 꼭 교회 가야 돼요. 예. 유라니까 성공입니다. 유라 아빠가 보냈으면 바로 실패인데 유라가 하니까. 자, 승기 증승기 씨, 앙니 모발이 없다. 우리 티에리 앙니, 예, 전 축구 선수는 모발이 없죠. 예, 그거를 공중파에서 이렇게 예 다시 한번 더 확인을 네, 어차피 저기 지금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이제 시차가 조금 나기 때문에, 예, 지금 프랑스는 밤 아닌가요? 아닌가요? 예,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예, 우리 앙리 씨. 근데 앙리 씨는 그 두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모발이 없어도 너무 멋있더라. 진짜 예뻐요. 한번 찾아보세요. 티에리 앙리 씨라고 진짜 찾아보시면 두상이 진짜 예뻐요. 약간 타조알 같이 진짜 예쁘거든요. 예, 모발이 없어요. 모발이 없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음악 좀 내려주세요. 예, 괜찮은 거예요. 예.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5025님, 앙상했던 적이 없어요. 모든 생애를 통틀어서. 예. 갑자기 여기서 이런 하소연을 하시면, 예. 제가 상당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예, 모르겠네요. 언제 한 번은 있지 않았을까요? 예,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떤 분이 함께 하겠습니까? 예, 하창수, 앙 하고 웃는 그 미소에도 모든 은혜가 스며 있습니다. 좋네. 예.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앙 하고 웃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부장님께 앙 이렇게 웃어주시고 우리 사장님과 또 우리 고객님과 또 이렇게 마주치는 모든 분들이 앙 웃어주시고 그 은혜를 머금고 앙 웃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래? 그러면 뿜뿜 라디오 들어보라고 예, 꼭 이렇게 극동방송 들어보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앙 웃는 당신을 위해서 그 웃음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은 이 찬양 들어보세요. 러브가 찬양합니다. 활짝 웃어요. 오늘은 앙 웃어요.

활짝 활짝 웃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러브의 찬양 함께했어요. 활짝 웃어요. 예. 아, 당신에겐 밝은 내일이 있죠라는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근거 없는 기대와 소망이 아니죠. 예. 활짝 웃어. 활짝 웃어. 너에겐 밝은 내일이 있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있고, 그것이 바로 확실한 근거가 되어서 내일 우리에게 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활짝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또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현 씨, 악무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고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거예요. 활짝 웃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문자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십니다. 아, 우리 허지오니, 예, 허지오니가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해 주셨네요. 애플리케이션으로 허지오니가 출석 체크 문제를 남겨주셨는데, 아, 어제 허지오님께서 우리 또 방송사에 그 성경 낭독, 예, 그 녹음을 하러 오셨어요. 예, 녹음하러 오셔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탁 또 녹음을 하시고 가셨는데, 아, 거기서 이제 또 DJ와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주거니 받거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었던, 아, 그런 분입니다. 예, 우리 또 스승님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중학교 스승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허지오니 대단히 축복한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오늘 방송에 내일 방송에 꼭 저기 문자 참여하세요 했더니 뿜뿜 두 글자만 남겨놨네. 허지원이 조금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예. 방학이라 가지고 시간 좀 괜찮다 들었는데, 그래요. 조금 더 당신의 이야기 들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수아 씨, 러브 들은 김에 천년이 두 번 지나도도 신청해요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아, 뿜뿜 라디오가 신청 찬양을 들려드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서머 스페셜. 예, 이제 1년 중에 아, 단 그 5, 6주 정도, 요 기간에만, 서머 스페셜 기간에만 여러분들 신청 찬양을 적극적으로 들려드립니다. 그 이외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평소에 뿜뿜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싶었던 찬양 있으시면 얼른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다가 뿜뿜 라디오가 이제 그 은혜의 콜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DJ가 직접 여러분들께 신청 찬양을 또 불러드립니다. 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신청 찬양까지 보내주시면 DJ가 불러드리고 있으니까 그 코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은혜의 콜센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게감이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 의도했던 바와 사뭇 좀 다르게 굉장히 진지한 사연들이 많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좋습니다. 예, 그것도 좋고. 근데 그 가벼운 사연도 좋아요. 아, 가벼운 사연도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재밌었던 사연이라든지,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보내주시면, DJ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찬양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609님, 저도 늦게 출석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하창수 씨, 썸머 스페셜 언제까지인가요? 라고, 예, 남겨주셨는데, 현재 8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 14일까지 썸머 스페셜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많이 우리 극동방송의 시원한, 여름 특집 방송들 많이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전국의 많은 우리 피디님들께서, 예, 정말 여러분들께 그 영역간의 시원함을 드리기 위해서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예. 각 프로그램들 또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청취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주를 만나고. 자, 임성규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 뿜뿜 두 글자 아직 안 남기신 분들 계세요? 어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맞네. 예. 자, 뿜뿜 두 글자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0: FEBC.
1: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삶의 방향을 바꿉시다라는 큰 제목하에서 몇 가지의 작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삶의 방향을 바꿉시다, 첫 방향을 정할 때부터 발라야 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시간으로는 삶의 방향을 바꿉시다, 헛된 길은 뿌리조차 끊어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으로는 삶의 방향을 바꿉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삶의 방향을 바꿉시다,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길을 출발할 때 목적지를 잘 정하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여 믿음의 길을 출발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안에서 그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향과 의롭고 진실한 길을 곧장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의 길들을 배우지도 말고 또 그 힘에 대해 호기심을 갖거나 그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끊어야 할 것은 단단히 끊어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헛된 길을 생각도 하지 말고 벗어버려야 바른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참 인생의 지혜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꿉시다.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0: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라고 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우리가 믿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며 모든 거짓되고 악한 것들은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며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의 내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백성들이 참 구원의 생명의 길을 찾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을 숭배하거나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믿고 따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두 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사람은 닭 한 마리보다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요즘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필리핀 선교사 사모님이 시장에서 암탉을 두 마리 샀습니다. 선교사님의 몸보신을 위해 한 마리는 삼계탕을 만들어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끈으로 묶어두었는데 이 닭이 끈을 풀고 담을 넘어 뒤편에 있는 수렁을 지나 건너집 지붕으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 닭을 잡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촌닭은 어찌 그리도 잘 나는지 이 지붕에서 저 지붕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종횡무진 도망을 쳤습니다. 몇 시간을 따라다니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제발 저 닭을 잡게 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함으로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하, 지금까지 이곳에 와서 천하보다 귀한 이런 영혼들을 찾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이 집 저 집을 다니지 아니했는데 고작 암탉 한 마리 잡으려고 이런 열심을 가지다니 나는 별 수 없는 속물에 불과하구나. 나는 닭을 따라 다니다가 결국 자신의 무지와 또한 게으름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런 영혼들을 찾도록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이 집 저 집을 다니게 하옵소서. 종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애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체험하고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적게는 여러분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므로 모두에게 아름다운 일, 천국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천국 잔치를 벌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646-2289, 646-228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0: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었습니다.
2: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말과 행실로 세상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한 죄를 용서하소서. 청결한 양심과

아, 거짓없는 믿음의 본을 보였던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우리의 신앙이 가정의 일상과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순전하게 전수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세상의 경쟁과 성공이 아닌 정직과 성실이 더욱 중요한 가치임을 먼저 가르치게 하소서. 세상의 속도와 눈앞의 성취보다 영혼의 단단함을 먼저 쌓아가도록 자녀들을 향한 부모 세대의 기도와 헌신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갈등과 상처로 무너진 가정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부부와 부모, 자녀 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며 감사를 회복하게 하소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주소서. 자극적인 미디어와 스마트폰에 마음을 빼앗긴 자녀와 부모들을 일깨워 주셔서 이 시대를 이길 영적인 분별력과 절제력을 갖게 하소서.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며 사랑의 온기를 되찾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고난 속에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감당할 능력과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7월 30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릴게요. On air, on air.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뿜뿜 라디오 10시 6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2부도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와 격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FM98.1MHz 센서 FM92.5MHz 어플리케이션으로 함께 청취하실 수 있고요. 청취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병옥스의 넌 넉넉히 옷 사느니라라고 아, 옷은 조금 넉넉하게 사야지. 예, 우리가 뭐 한 치 앞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르고 우리의 체형 변화도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예, 옷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 요즘은 그 트렌드가 또 좋죠? 예, 핏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좀 박스하게 좀 이렇게 와이드하게 입는 게 조금 트렌드여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약간 그 자유를 얻은 것 같은 그 해방의 느낌을 거기서 그 한창 이제 스키니하게 입는 것들 그런 시절 우리 굉장히 공고한 시절이었잖아요. 예, 굉장히 어떤 그 고난의 길을 조금 이렇게 오래 걸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등장하게 된 예, 와이드 핏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입는 것들 이런 게 사람이 조금 편안해 보여. 사람이 좀 편안해 보이고 얼굴에도 약간 조금 웃음들이 조금 많이 되찾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트렌드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넉넉하게 사 입으시기 바라겠고요. 장병영 씨, 늘 친구가 되어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 감사 기도드립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고요. 자 우리 유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흔들다리입니다. 예,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시면서 흔들다리를 가다가 중간에 아빠와 포기하고 차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아이고 근데 어딘데 여기 어디예요? 다리가 너무 무섭게 생겼네. 예. 이거 흔들리면 안 될 다리 같은데 여기 흔들린다고요? 아주 그냥 익스트림하네. 예, 익스트림한 그 저기 체험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우리 유라가. 예.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예. 그렇죠. 이게 흔들 다리는 괜찮아요. 예. 흔들 다리는 괜찮아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다리가 흔들리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내 다리가 흔들리는 것이 100번 낫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굳건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지 우리가 또 예, 극동 방송인데. 자, 하창소스 2부 입장합니다 남겨주셨고요. 1457님 그리고 북청이 누나도 2부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생기생기 증승기씨 잠을 못 자서 몽롱합니다. 어젯밤에는 인천 오늘 아침엔 포항 오늘 오후는 사천 밤에는 다시 김제로 갑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강행군이네. 예, 이게 운전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전을 뭐 밤새 뭐 하셔야 되고 그 일주일에도 굉장히 그 주행 거리가 많으세요. 그래서 피로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운전이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안전 운전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 몸 잘 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중간중간에 그 휴식 잘 취하시고. 아시겠지? 예. 자, 정수아 씨 상상해서 죄송해요. 뭘 상상했는데? 뭘 상상했는데 그걸 적어줘야지. 예, 목적어가 없어요 지금. 어떤 상상인지는

모르니까. 예. 7486님. 피디님, 피디님, 저희 어머니 2주 전에 대퇴 골절 수술 받으시고 5일 동안 안 깨시다가 주님의 은혜로 깨셔서 연하 곤란으로 콧줄로만 영양 섭취하시다가 어제 연하 검사

우리 어머님도 완쾌하시고 예 완쾌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486님 그리고 우리 어머니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빵빵 한번 더 드릴게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0830 10살 아이와 함께 2부도 듣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찬양과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는 품품 라디오 만나 월십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함께합니다.

네, 만나워십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시 16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8296 우리 유라가 오늘 예 문자 많이 보내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쉼터라고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생중계를 하고 계세요. 예, 유라 대단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잘 쉬세요. 지금 그늘로 갔네. 잘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허지온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성경낭도 디세일에 또 만나고 예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뿜뿜 두 글자만 남겨가지고 디세일가 조금 더 상세한 당신의 이야기 남겨달라라고 체근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허지온이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장문으로. 어제 극동방송 가서 성경 낭독 녹음하러 갔었던 이입니다. 녹음 맡아주신 PD님 목소리가 너무 좋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건디님이셨어요. 예, 늦지막이 마지막에 예 제가 그 전주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상상 속의 모습이 아니어서 놀라웠고 차분한 외모셨어요라고. 안 차분한 외모는 어떤 건데요? 안 차분한 외모는 어떤 거지? 예. 하여튼, 차분한 외모여서 놀라웠고, 예. 방학 중에 추억이 또 생겼습니다. 이제 뿜뿜 열심히 들어야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 차분한 외모. 아, 요거 조금 이렇게, 디스에 또 좀 상상하게 되네. 약간 좀 그 예전에 그 번개머리? 예, 우리 이의정님 머리 그런 걸 해야 되나? 그런 거 약간 좀 예상하셨나? 여튼 우리 허지원이 너무 반가웠고요. 예, 너무 반가웠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허지원님 어제 촬영도 하셨나요?라고 남겨주신 우리 하창수 씨. 예, 촬영? 뭐 어떤 촬영? 예, 녹음. 예, 녹음하셨고 이병욱 씨 기똥찬 외모라고. 기가 차는 외모지, 기가 차는. 예. 기가 차고 코가 막히는, 예. 그런 외모, 예. 상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너무 그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평범하니까. 예. 여러분들의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좀 노멀해요. 예, 노멀하고. 아니, 생각할수록, 아니, 안 차분한 외모가 뭐여? 안 차분한 외모, 어떤 외모야? 아, 좀 예시를 들어주세요.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사진을. 예, 그, 좀 이렇게, 그런 외모 한번 참작을 해보도록 해야 되니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 재밌네요. 0830님, 오예준 아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예준 아빠. 본인의 자녀가 오예준이고, 본인은 오예준 아빠라고요. 아, 그 말이군요. 예. 10살에 형성돼 있는 우리 오예준이의 아버님께서 지금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분이 달려가고 있나요?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자를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 정복영 씨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듣고 싶어요.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아서 돌아온 뒤에 한동안 불렀던 찬양입니다. 라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 찬양이죠. 예. 보좌로 주 진짜 좋은 찬양이었는데 그지?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에코 좀 깔아 와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너무 늦었네. 에코를 조금 빨리 좀 깔아주세요. 예, 생목으로 나가잖아. 예? 생목으로 이렇게 많이 찬양할 줄 몰랐지 그죠? 자, 신청 찬양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간이라도 또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승기승기 증승기씨 건디는 전형적인 순두부상이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순두부상 제가 아는 순두부는 저기 많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 바스라져 있는 있던데. 응? 많이 좀 갈려 있고. 그죠? 어, 순두부찌개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칼칼한 순두부찌개 좋아하는데 어, 거기에 들어가는 순두부들이 많이 이렇게 조금 그 많이 이렇게 짓눌려 있고 갈려 있고 뭔가 으깨져 있고 이랬는데 그렇네. 그 순두부상인가? 어. 고맙습니다. 또띠아상은 뭐야? 또띠아상은 뭐야? 어? 또띠아상. 어, 이건 또 새로운 상이네. 또띠아상. 어, 그래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DJ는 어떤 모습인지, 어, 그 상을 어,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재밌네요. 예, 또띠아상. 아, 상상 많이 하게 된다. 어, 이 상상력 개발에 좋네.

나왔습니다. 진상 나오고요. 치킨 스낵랩삼 나옵니다. 아, 개근상 나오네요. 네. 고맙습니다. 시작된 거야? 자, 본격 DJ 놀리기 시작된 것 같아요. 자, 동참하실 분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만두상

아, 밥상 나오네요. 밥상. 아, 좋다. 지상 나오고요. 조리풍상은 시리얼상이라고 해요. 시리얼상으로 할게요. 시리얼상. 예. 자, 빵상, 영상. 아, 마상 나오네요. 예. 자, 어디까지 갈 수 있니? 해보세요. 토끼상, 3D상. 아, 우리 집 대상. 오또상. 오또상이 아저씨라는 말 아닌가요?

가까이 하기 먼 상황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 충현이 누나. 아, 왜 가까이 하기 뭐 이거는 조금 내가 좀 아, 속이 많이 상한데. DJ 속상. 가까이 해줘요.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하나님 형상. 구하나 공하나. 감동이다. 크로아상, 유민상. 자, 여러 상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 DJ 조롱대회,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자, DJ의 외모는 어떤 상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 보내주고 계십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신청 찬양 띄워드립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아내가 듣고 싶대요라고 조평래스가 신청해주신 찬양이에요.

이상이라고? 할 수 없어도 다박상 어디 조금 맞은 얼굴이야?

0: 8296 우리 유라가 고양이상이라고. 아, 디제이가 약간 좀 고양이 쪽이긴 하지. 예.
1: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0: 좋은 말 나오고 있는데 지금 2898 외상이라고.
1: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0: 싱어게인에 나온 소수빈상. 소수빈 님이 계세요? 닮았어요? 소수빈 님이랑?

네, 감사를 선택하기 희수일의 찬양, 조병래스의 아내분의 신청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예, 좀 신나 보이는 예, 지금 이 시간 본격 DJ를 놀려라 시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거든요. 예. DJ 조롱 시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DJ의 외모는 어떤 상일까요? 라는, 몇몇 분들이 이제 운을 띄워주셨는데, 거기 이제 갑자기 코너가 돼가지고 지금 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네요.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별별 상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는지 예 얼굴이 길어요 건디 그, 맞아요 길어 예, 얼굴이 조금 이렇게 예, 길이감이 조금 기장이 좀 있어요 예, 기장이 조금 있는 편이다 예, 조금 이렇게 그 넉넉한지 예, 얼굴이 기장이 조금 넉넉한 편이에요 과하지는 않지만 넉넉한 편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함께하겠습니까? 예, 최우수 PD상이라고. 아, 야, 또 이런 상을 또 주시고 이제 고맙네. 예, 타박상 나왔고 그 소수빈상이라고 5677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그 시딩 어게인에 나오셨던 소수빈님이랑 닮았어요라고 남겨. 아, 제가 소수분의 그까지는 아는데 소수빈님은 제가 몰라가지고 예 찾아봤는데 약간. 그래요. 예.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비슷하구나. 이게 쌍꺼풀이 없네요. 이분도. 예. DJ도 쌍꺼풀이 없거든요. 예. 쌍꺼풀이 없고. 아, 좋네. 이분, 이렇게 저기 잘생기신 분이랑 제가 비교돼도 괜찮은 거야? 좋네. 0K상이라고. 0K? 0K? 좋은 거죠? 뭐, 저기 뭐, 영스타 뭐 이런 건가? 예. 신세대 같은 뭐 이런 건가요? 예, 0K상 고맙습니다. 소수민족상 소수빈에서 소수민족으로 가네. 아, 대단하다. 예, 소수민족상이라고 남겨주셨고 우리 유라의 오빠가 화상이라고

예, 아,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코너를 굉장히 좋아해 주실 줄 몰랐네요. 예, 감사드리겠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예, 어쨌든 하나님 형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이 보내주신 하나님 형상이 마음을 확 울려. 예, 뭔들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지? 구하나 공하나님, 하나님 형상.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 형상 보내주신 우리 구하나 공하나님께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나한테 위로를 줬잖아. 예. 아니, 나한테 위로를 줬잖아. 아, 갑자기 그 게임이었어요? 아니, 위로를 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선물 하나 드려야지. 구하나 공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니 다른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좋은 말들 많이 남겨주셨어요. 고마워요.

시편 23편 김도현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7월 30일 Thursday 목요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시 39분이다 이런 말씀 전에 올리면서 자 이병욱 씨 음성 사수함이 불렀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시편 23편 처음에 이제 그 좀 효과를 줬죠. 예. 전화 소리 같은 이거는 기계음인가요? 예, 이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효과를 준 거예요. 예, 음성 사수함이 불렀나요?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도 얼른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힘으로 삼으시기 바라겠고요. 아,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우리 뿜뿜 라디오가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많이 받아볼게요. 예, 많이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 많이 하시고 또 이따금씩 또 디세이가 또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 없는 공급인 것 같긴 한데 수업공이라고 예, 수요가 없는데 디제이가 계속 공급을 하는 그런 예,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 차량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또 어떤 분이 여러분들의 문자 보내주고 계신지요.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 기도 제목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3305님 7월 16일에 오전에 제가 울산 지역에서 차량 운전 중에 뒤에서 오던 차량의 추돌 사고로 인해서 허리에 심한 타박상과 허리에 실금이 생겼어요. 그리고 얼굴 광대뼈가 함몰되는 골절

상을 입어서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광대뼈 재건 수술을 마쳤습니다. 기도하는 제 모든 소원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길 중보 기도를 요청을 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빠른 회복으로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야, 이게 상당히 큰 부상을 입으셨는데 우리 3305님을 위해서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도 함께 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꽤 오랜 시간을 좀 이렇게 그 회복에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이에요. 뒤에 그 차량이 꽤 세게 저기 추돌을 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만하기를 천만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3305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함께 힘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뿜뿜 라디오가 또 극동방송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그 샵0981번으로 또 문자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어느 시간대건 여러분들의 기도 요청이 들어오면 문자가 들어오면 그거를 저희 중보기도팀에 공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매일 아침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혜리 씨 함께하고 있고 5611님 그래요. 라파의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시켜 주시기를 건강 회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조병래 씨도 쾌차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의 마음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예, 힘내서 치료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가물어요.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지금 그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우리 그 지역이 농사일을 또 과일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간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비가 좀 또 내리기를 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찬양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예, 심영진의 비 준비하시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사오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아스르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다왕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했던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에 벅차 올랐습니다.

0: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요, 삶의 기둥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윤현숙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만나는 소망의 기도 샵 0981 우물정 0981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만나교회 엄태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너무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예,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는데요.
1: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건짐을 받았는데, 저는 히스기야 보면서 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결국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네. 예, 오늘의 뜨거운 믿음이 내일의 믿음까지 보장해 주지 못하는데 우리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은 끝까지 기도의 자리 지키며 겸손하게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예, 오늘도 우리 기도의 제목들 속에 여러분들이 처하여 있는 문제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소망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할게요.
1: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가 죽을 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하나님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히스기야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지키게 하옵소서.
0: 아멘.
1: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0: 아멘,
1: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끝까지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인생,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 구하는 기도의 자리 지키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겸손히 기도의 자리 지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첫 찬양으로는요, 송축해 내 영혼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 제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708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친정어머니의 PET, CT 결과를 들으러 대학병원에 갑니다. 혹시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면 외래로 가능하게 해주시고 식사를 잘 못하시고 복수 차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어머니가 사시는 날 동안 불편함 없이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친정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1: 아, 예, 패시티. 아이고, 또 이게 암 나중에 검사하는 이제 그 촬영이잖아요.
0: 네.
1: 아, 식사 잘 못하시고 복수 차는 것 아마 이렇게 수술 받으시고 이렇게 경과 보시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친정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네. 것인 것 같습니다. 또 건강도 네. 그렇고 또 촬영 결과도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정 7087님 친정 어머니 위해서 기도 부탁해 주셨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치유와 도우심이 필요한 친정 어머니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간의 어떠한 과정과 치료의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한 부분 치유의 손으로 깨끗하게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0: 아멘.
1: 어머니가 나라 살아있는 모든 시간 남은 시간 모든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시간, 감사한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0: 아멘.
1: 사시는 모든 날 하나님 불편함 없이 그렇게 모든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갈 수 있도록 어머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친정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만져주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시간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0: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간절한 어머니를 향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155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사랑하는 딸 믿음이에게 주님께서

0: 한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믿음 자매 하나님께서 또 귀한 배우자와 가정 이루게 하셨습니다. 참. 이제 생명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대문을 열어주시고 이 가정에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만남의 축복이 있지만 자녀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1553님 사랑하는 딸 믿음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253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7년째 골육종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폐로전이 돼 종양 때문에 기흉이 생겼고 또 주일에 이번에 폐를 펴는 시술을 받고 오늘 퇴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종양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앞으로 폐 기흉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아, 골육종암이 뼈에 생기는 종암인데
1: 네.
0: 아, 이제 주적이 아, 그건데 아,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아, 전이 되면은 또 위험한 일도 있고 또 폐 기운까지 생기는 아,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 자녀 기운은 또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1: 네.
0: 마음이 아프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양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1: 아멘.
0: 또 사랑하는 아들 그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2536님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많은 것을 꿈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7년째 이제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종양 때문에 많이 힘들어 마음껏 다니지도 못하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1: 주님.
0: 또 전이 되어서 종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보호자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 전이 된 부분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병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져주시고 뿌리 뽑아주셔서
1: 아멘.
0: 사랑하는 아들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 붙들어 주셔서 이제 그 병의 근원이 완전히 마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위하여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많은 것을 꿈꾸고 즐거워해야 할 그 나이에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950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감당되고 이 사역을 통해 주님께 나오는 영혼들이 많이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아, 요즘 단기 선교 많이 이렇게 가 있는데
1: 네.
0: 카자흐스탄까지 가 계시네요.
1: 그러네요. 네.
0: 예, 선교 그 자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선교 통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단기 선교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또 이제 알마티에서 사역 진행하고 있는데 선교팀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단기 선교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서 하나님 그 선교의 모든 일정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준비해갔던 사역들 하나님 정말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를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 자리에 가 있는 이유가 영혼을 살리기 위함인데 하나님 만나는 영혼 하나하나에게 주님의 사랑

0: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뿌려진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카자흐스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씨 뿌리는 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는 귀한 은혜도, 하나님 기쁨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돌아오는 모든 일정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711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긴급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기도해 주셨던 경희 언니가 오늘 오후 1시경 전신 마취 후 복강경으로 수술을 받습니다. 12차 항암과 간문맥 색전술을 마치고 입원하여 오늘 간수술 약 4시간, 대장수술 약 3시간으로 총 8시간가량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 개복수술도 수술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긴 수술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출혈이나 합병증 없이 순조롭게 잘 마치게 하시며 또 마취해서 안전하게 깨어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네, 너무 긴 시간 동안 또 수술을 하게 되시는데요.
0: 네, 어제 또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수술 날이네요. 1시부터 네. 이제 수술 진행될 예정인데 오늘 예정되어 있는 수술과 또 앞으로 회복, 또 의료진의 손길, 또 수술의 모든 과정 잘 버틸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경희자매 특별히 그 영혼이 오늘 이제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8시간이 걸리는 긴 수술이고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기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8시간 가까이 진행되어지는 그 수술 의료진의 손길 붙들어 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우리 경희자매, 하나님 수술의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신마취로 진행되어지는 수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 붙들어 주셔서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새임 허락하여 주셔서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출혈이나 합병증 없이 잘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셨는데,
1: 아멘.
0: 하나님, 정말 저희들 계획하며 나아가지만 내 계획을 뛰어넘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수술의 시간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수술의 모든 과정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술을 셀 수 없는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921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3월 건축사 실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조카 김희수가 9월에 다시 도전합니다. 잘 준비하여 꼭 합격하게 하시고 학자금 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준비하는 내년 결혼과 동탄 쪽 새 보금자리 마련까지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아유, 예, 9월에 시험 있으시네요. 아,
0: 네.
1: 건축사 실기 시험. 예, 그렇게 쉽진 않다고 들었는데, 그러나 이번에 또 준비하신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서 꼭 합격하고 또 이렇게 결혼과 또 이사와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0: 아멘.
1: 9215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조카 김희수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축사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시험도 합격되어지고, 또 계획하고 있는 결혼과 또내집 마련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때와 다를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 구이

0: 일 온님의 기도를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감사의 고백까지 그 감사의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124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기도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7일 85세 아버지께서 폐부종과 폐에 물이 차고 당뇨로 인해 몸이 많이 부어 입원 치료 중이셔서 기도를 부탁드리셨는데요. 회복하셔서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아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셨는데
0: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1: 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0: 아, 근데 85세면 이렇게 좀 이렇게 고령이시긴 한데
1: 네.
0: 그래도 또 건강 회복하셨다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1: 네.
0: 앞으로도 관리도 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건강하게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이사룡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만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의 건강 회복하게 하셨으니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 그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 하나님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을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 1246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한 모든 중보자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역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1246님 또한 아버지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더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285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허락하시고 시들어있는 모든 심령이 새롭게 소생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예, 올 여름이 진짜 비가 이렇게
1: 네.
0: 감은 예, 부족하게 안 오는 그런 신기하네요. 위쪽에는 그렇게 많이 온다는데.
1: 그러니까요, 네.
0: 예, 어제도 저희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저녁인데 권사님 한 분이 뭔가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까 아유 너무 가물어서 화단에 물 주고 가야 된다고 밤늦게도 이렇게 챙기시는
1: 네.
0: 모습 봤습니다. 아, 메마른 날씨 때문에 농작물도 그렇고요.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좀 있는데 또 하나님 또 비도 허락해 주시고 또 메마른 심령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은혜의 단비도 허락해 달라고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850님 메마른 날씨 때문에 또 가뭄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남 지역이 특별히 이번 여름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 단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비를 통해서 또 농사짓는 이들 또 비가 필요한 이들에게 생수와 생명의 역사가 부어지고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또 한 가지 또 메마른 땅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그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저희들 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단비의 축복으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917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아빠 강봉철, 언니 강나영, 남동생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아, 형제가 4명인데 아마 네. 9178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아빠 위해서
1: 네.
0: 언니, 남동생, 여동생 다 위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하셨는데 저희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다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그 한 인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온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 하나님 9178님 그 영혼을 통하여서 아빠 또

0: 언니, 남동생, 여동생 모두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한 기도, 또 사랑의 기도, 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마음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불러주옵소서.
1: 아멘.
0: 9178님 그 가정에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다음 기도 제목은 좀 아픈 사연인데요. 269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자매입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어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여 너무 큰 충격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남자친구의 지친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관계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주셔서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는데요. 마음이 어떠실지, 네. 너무 네.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0: 남자친구의 지친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아직도 남자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헤어짐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는 네. 힘드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1: 네.
0: 하나님께서 또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실지 새로운 만남으로 인도하실지 근데 내 생각보다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람의 위로가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2690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계획이 무너지는 자리에 아픔과 상처로 남겨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690님 기억하고 계시며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의 이 아픔과 또 상처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이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 힘 얻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2690님의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주여.
0: 하나님의 위로의 만지심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759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중보기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형 이경호 씨, 예, 78년생인데요. 8년 넘게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도 되지 않고 낮에는 잠만 자다가 깊은 새벽에만 나와 겨우 한 끼를 먹는 듯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상심하신 시부모님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며 시댁 가족의 영혼 구원까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아이고 이제 그 78년생이면 네 50 가까이 됐는데 8년째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1: 네.
0: 도대체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상심의 시간이 있었는지 잘 헤아려지지가 않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 문 열고 그 영혼을 인도하셔서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또 세상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기다리는 가족들과 함께 또 회복의 시간 보낼 수 있기를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사랑하는 이경호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아픔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이제 방 안으로 숨었는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1: 주님.
0: 8년의 시간 하나님 그 긴 시간이 아마 그의 아픔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0: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음을 우리 사랑하는 이경호 형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그 문 두드릴 때 하나님 이제 그 음성 듣고 문 밖으로 나와서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가족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다시 세상 속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혀있는 마음 또 상처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치료 구원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장원극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만나교회 엄대호 목사님이셨고요. 제작의 김형준 PD, 저는 소망의 기도의 또감사교회 윤현숙 사모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주 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13장은 일곱 가지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곱 개의 비유는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와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사,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등의 비유였습니다. 이 일곱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일곱 개의 비유를 깨달은 사람은 천국의 제자인 서기관과 같은 존재라 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하신 일곱 개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천국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면 그냥 서기관인 것이죠. 당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낭독하고 또 설명하는 일 등을 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에게 속했는데 예수님께

심하게 책망받은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하는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름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진리가 아닌 형식과 율법에 얽매이고 지식과 정보에 매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 그렇게 습관적인 신앙 행위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곱 개의 비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지성적인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깨닫는 것은 비유가 뜻하는 핵심에 다가서고 그 실체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내하는 중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며 두 번째 비유에서 곡식과 가라지를 보면서 우리는 선과 악, 흙과 백을 나누길 좋아하고 정죄하길 좋아하지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며 더 용납하고 더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처럼 우리 안에 가난한 한 구절의 말씀을 새기며 사는 것이 비유의 핵심 내용에 참여하는 것이요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가지 비유를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사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그물에 걸린 좋은 물고기로 남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감추인 보화 또는 진주와 같이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가,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가,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와 진주 장사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정의가 가능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길 원하는 신의 고백이 시편 27편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인은 한 가지 일을 구한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단 하나의 소원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핵심 내용을 깨닫고 그 친밀한 관계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루의 일과가 성공이냐 실패는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가의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렸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했는지, 기타 다양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얻었을 때 성공이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실패는 오늘 하루 살면서 얼마나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 갔는가, 이것이 유일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친밀함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을 통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장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근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장하지는

0: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자신을 튜닝하는 것입니다. 기타나 피아노가 제음을 내려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튜닝이 악기의 목적은 아닙니다. 악기는 연주되어야 본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주일 예배를 통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나라는 본질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이렇게 튜닝된 상태로 한 주간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종속시키고 나의 소유와 소유욕과 명예와 안락함과 욕망 등의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포기하고 뒤로하고 버려내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진주 장사처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것이 많고 바쁜 상황에도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튜닝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잘 튜닝된 악기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주일 예배 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누구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순간이나마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할 것은 삶의 리듬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개인의 삶의 습관이 곧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퇴근 후에, 일과를 마친 후에 개인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휴대폰을 보며 다양한 검색과 유튜브를 보며 별 생각 없이 TV 채널을 돌리며 쉬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 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의 쉼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 음절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삶의 리듬으로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하듯, 밥을 먹듯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비유를 깨달은 사람, 비유의 핵심에 참여하는 사람은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을 내놓듯이 과거의 하나님과의 다양한 만남의 경험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의 사건이 그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과의 오래된 경험과 현재적으로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친밀한 중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듯 하나님에 대한 과거에 받은 은혜의 사건과 함께 현재적으로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누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은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6861-0423번, 010-6861-042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 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8월 6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정보를 알려

0: 7월 30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의 비등록 가정교회 탄압이 예배당 폐쇄와 목회자 구금을 넘어 교인들의 생체정보까지 수집하는 디지털 통제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후난성 반석성경교회 급습 현장에서 확인된 공안의 고강도 감시 실태를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한국 순교자의 소리와 차이나에이드는 어제 발표를 통해 중국 후난성 외양시 공안이 지난 11일 반석성경교회를 급습해 황메이 담임 목사와 양젠준 장로 등 6명을 17일째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안은 현장에서 연행된 교인들에게 진술서 작성과 지문 채취, DNA 검사를 위한 체열, 음성 및 영상 녹화를 강요하며 교인들을 감시 체계에 편입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온교회 에즈라진 목사의 석방 이후에도 후베이성 우한과 스촨성 청두에서 가정교회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터넷 종교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 통제하는 디지털 권위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다니엘 차이나 네트워크 연구소 박사는 중국 당국이 독립적인 가정교회를 경계하는 만큼 개인의 정보까지 관리하는 촘촘한 종교통제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전국 성시와 운동 사역자들이 강원도 태백에 모여 지역 복음화 전략을 공유하고 폐광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는 태백 지역을 위한 연대를 다졌습니다. 태백 기독교 연합회와 태백 성시화 운동부

0: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태백 황제교회에서 제8회 2026 태백 성시화 여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도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새신자 정착률 90%를 기록한 목포 하나교회의 전도 소그룹 사역과 서산 지역 100여 개 교회의 연합 섬김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성시화 포럼을 통해 태백 지역의 도시락 나눔과 장난감 도서관 등 돌봄 사역을 논의했으며 행사 마지막 날인 어제 저출산 극복 특강과 함께 태백 지역 학생 및 목회자 자녀 3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신교회의 3대 담임으로 취임한 양신 목사가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 교육과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복음 본질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신 목사는 최근 교계와의 인터뷰에서 1년 6개월간의 담임 공백기 이후 진행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매일 5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해 영적 회복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목사는 한신교회를 개척한 고 이중표 목사의 별세 신앙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재 제작과 사회적 변화에 응답하는 새로운 목회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아픔에 응답하고 복음의 생수를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교회 성도들이 주말 동안 농어촌 교회를 찾아 신앙 유적을 탐방하고 연합 예배를 드리는 상생 선교 프로그램 슈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 성도들은 1박 2일 동안 문준경 전도사 및 손양원 목사 신앙 유적지를 돌아보고 농어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영적 재충전을 얻고 있습니다. 김성광 목사는 지난 5월 예장합동 총회정책연구소 포럼에서 슈브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농어촌 교회가 지역 신앙 유적과 쉼을 안내하며 도시교회와 공교회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부산 포도원 교회가 농어촌과 소규모 교회 청소년들을 초청해 영적 회복을 돕는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포도원 교회는 지난 27일부터 어제까지 교회 드림센터에서 제3회 청소년 학위 수련회를 열고 신앙훈련 기회가 적은 농어촌 및 소규모 교회 청소년 500여 명을 맞이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전용수 목사는 자기중심적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삶을 강조했으며 박요한 목사와 강은도 목사도 설교를 통해 청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상남도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 계속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33도가 되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이희진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보이소이.
2: 그동안 단디 보이소에 나와 2단에게 휘둘릴 뻔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민망한 기운이 도는데요.
3: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그 2단에게 넘어갈 뻔했던 사람들이 모인 곳 맞나요?
4: 아이고, 맞다. 아이고, 니는 누구?
3: 아, 저는 최민호라고 합니다.
4: 아, 민호.
3: 예, 저희 그 길거리에서 무료 성경 공부 같이 하자던 민 자매님한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던 사람이에요.
4: 아이고야, 맞다. 아니, 누군지 알겠네.
3: 아, 예.
4: 그래. 아유, 하여간, 여자는 얼굴이 다가 아닌데, 예쁘다고 정신이 팔리면 되겠나, 안 되겠나?
3: 아, 절대 안 되죠.
4: 그렇지.
5: 아,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죠.
4: 어, 니는 누구?
5: 아, 저는 제대하고 해외봉사 가려고 했다가, 이단이 운영하는 봉사단체에 들어가, 고생하다가 나온.
4: 아이고야, 그 성우 아이가, 응? 그 2단 단체인 거 눈치채고 나오려고 했는데, 응? 안 놔주니까 뭐 직업군인 한다고 막 도망쳐 나온 그 청년 아이가.
5: 네, 맞습니다. 아우, 저의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서 그냥.
3: 아,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어? 봉사하는 사진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여자분들한테 인기 좀 끌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
5: 아이고, 갑자기 목이 마르지.
4: 부끄러운 건 아나 보네, 응?
5: 아, 그러는 어르신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4: 나? 내는 당당하지. 무료 건강 강좌 왔다가 기적의 젊은 에너지 음료수 준다고 뻥치는 걸 듣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오건사다, 오건사. 내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막 홀리려고 말이다, 응?
3: 오, 진짜 용감하시네요. 하여간 이단들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착해 보이는데
4: 양의 탈을 쓴 늑댕기라.
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힘든 경험을 하셨네요. 하지만 이겨내고 교회로 다시 모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박수!
4: 아이고, 맞다, 잘했다. 우리 참말로 장하다. 응?
6: 이단들은 교묘하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약한 부분, 가장 갈급해하는 부분을 파고듭니다. 새로운 진리, 진정한 치유, 특별한 구원이란 이런 달콤한 말을 속삭이지만 그 끝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3: 아, 맞습니다. 혼자 있으면은 딱 속기가 좋더라고요.
6: 자, 잊지 마세요.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해야 되고 진정한 도움과 위로는 교회에서 찾아야 됩니다. 연애도 건강도 교회가 바로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앞으로도 혼자 헤매지 말고 끝까지 교회에서 함께 합시다.
2: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건 우리가 발 딛고 선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 숨어든 이단들을 모두
7: 단디!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 음행을 버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4: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돌아와서 얘기하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들어야 할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쓰면서 너희들이 들어야 될 그리스도인들로 마땅히 해야 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권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를 계속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끝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먼저 성경은 특별히 형제들아, 아델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매들은 부르지 않고 형제 자매들아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형제들만 부를까?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형제 자매가 모두 다 들어야 될 이야기지만 오늘은 특별히 남자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남성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고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남성들 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 역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남자들이 들어야 할,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그러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남자들은 주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남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칭찬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배운 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항상 여기에 질문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 가운데 미국의 리더십의 권위자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 책을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대단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은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먼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하라. 삶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개척해 가라.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계획적으로 일을 해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저는 여기에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긴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긴급한 일, 급한 일 하다가 정작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 뭐 이런 것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윈윈 전략을 생각하라.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그러한 것으로 하는 게 좋다. 상대방을 누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윈윈 전략을 생각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이해시키는 것이 좋다. 시너지를 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쇄신하라.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곱 가지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이 책을 보고 제가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이 기본 원칙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일곱 가지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꼭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산다. 두 번째 주뜻대로 구한다. 세 번째 믿음대로 산다. 이렇게 우리가 일곱 가지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주뜻대로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믿음대로 사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요,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좋은 걸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것이 맺혀지게 된다. 이게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사실은 제가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배운 대로 행한다. 오늘 배운 대로 행하라 얘기하는데 배운 대로 행하면 됩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아니고 배운 대로 행하면 될 것이다. 행한 대로 받는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행한 대로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구하는 대로 주신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신앙 습관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배운 대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너희에게 가르쳤던 바로 그 명령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거 그거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했던 그 명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하는 남성들 특별히 권면해야 될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함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거룩함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성화의 삶, 변화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음행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음행이라는 이 단어는 포르네이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헬라어 원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이 현대요 포르노그래피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이 혼인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외에 어떤 불법적인 성적인 행동, 그 모든 행동, 어떤 성적 접촉이나 또 어떤 매춘이나 간음이나 이런 모든 것은 금지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버리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당시 로마 시대의 결혼은요, 낭만적인 그러한 결혼이 아니라 어떤 이세를 생산하기 위한 그러한 결혼이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요, 결혼을 하고도요, 노예와 관계를 맺거나, 창녀와 관계를 맺거나, 첩을 두고 성관계를 하는 거, 이런 모든 거, 심지어 남자를 두고
이 남자와 관계를 맺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허용됐습니다. 범죄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란한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남성 중심의 이 성적 행동이 이렇게 관대한 일들이 거기에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남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음행을 저지르지 말 것을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음행을 하지 말고 가정을 지키고 오직 아내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직 아내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문은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는 이 성경 구절은 원문상으로 자기의 그릇을 취할 줄로 알고, 이렇게 원문은 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그릇, 오직 내 아내만을 취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성적인 이 개방과 이 문란한 상황 속에서 성적 순결을 강조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명령은 상당히 파격적인 명령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이 파격적인 명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삶을 변화시켜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카나 고린도와 같은 큰 항구 도시에는요, 이 선원들이 많이 도착해서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성적 행위들을 하는 그런 성적 문란함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방 신전에는 성전 창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오는 남성들과 관계를 맺고 음란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이러한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겠지만 그런 길을 따르지 말고 오직 거룩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자신을 지켜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용하는, 음행에 사용하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 부부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부 관계를 벗어나 어떤 종류에도 불법적인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면은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겠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은요, 가정과 아내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음행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십계명에서 간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7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요 분명히 다시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습니다. 간음은 죄악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추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니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 마음의 문제, 행위를 넘어 마음의 문제까지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법은요, 행위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건 행위에 관한 것을 심판하고요, 마음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마음의 문제까지도, 내 마음에 음욕을 품고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5장 2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을 유익하며.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강남교회 남자 성도들 중에 잘못하면 눈 빼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다음 주에 올 때 손에 기부스하고 이렇게 온다. 이거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마음을 지키고 이렇게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예수님의 명령, 급진적인 명령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것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음행에 대해서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근에 한국인의 이 성문화는 어떻게

그렇게 흐르고 있는가. 성적인 개방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혼전 성관계는요, 이거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요. 이 혼전에 동거하는 거,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회조사를 보니까 20대와 30대 80% 이상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이런 혼전 성관계 괜찮다, 이거 자연스러운 선택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동의만 하면 남녀가 만나 성관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성격 자기 결정권이 점점 더 확대해져서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관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성 간에 해도 되고 동성 간에 해도 되고 심지어 더 참담한 일까지 해도 된다. 성적 만족을 위해서. 이건 내가 결정하는 문제다. 그런 이런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러한 성문화 이런 것에 엄격히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81년 오스트리아에 루돌프 황태자가 있었습니다. 루돌프 황태자는 차기 황제가 될 사람이죠. 그런데 벨기에 스테파니 공주와 정략 결혼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혼 생활은 매우 불행을 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와 산다는 것은 사실은 많이 어려운 일이, 많은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고요. 엄격한 아버지 요세프 1세 황제에 의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한 좌절과 허무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 루돌프 황태자가 마리 베체라라는 젊은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이 30세의 루돌프 황태자 앞에 17살의 이 남작의 딸인 마리 베체라는 상당히 매력적인 여자로 보였습니다. 그는 외교관의 집안의 출신의 딸로서 젊고 당돌하고 이렇게 루돌프 황태자를 좋아했습니다. 둘은 금방 사랑에 빠졌습니다. 불륜으로 삶의 탈출구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위험한 관계는 곧 오스트리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황제는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이게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하고 강하게 질타를 했고요. 많은 사람이 이걸 알려지면 점점 두 사람의 관계는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황태자 루돌프는 1889년 1월 29일 빈 남서쪽에 위치한 이 마이얼린이라는 사냥 별장으로 마리를 몰래 데려갑니다. 다음날 아침 황태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황태자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방문이 안에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수고 들어갔더니 거기 안에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리 베체라는 침대 위에 총을 맞아 서늘하게 죽어 있었고 루돌프 황태자 역시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삶의 탈출구가 어디일까? 삶의 탈출구가요. 이러한 불륜이나 이런 음행이나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행의 끝은 항상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서 음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음녀는 곧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과연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런 개방적인 성적 문화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죽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솔로 나아가나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을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행의 끝은 비극적이고 음행의 끝은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쑥처럼 쓰고 칼같이 날카로워 내 삶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데살로니가에는 이런 음행의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심지어 형제를 해하려 했던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과 넘지 말아야 될 것, 그 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0: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분별력을 가지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남자로 성적으로 해서는 안 된 일을 행함으로 선을 넘고 죄악을 행하며 그런 일로 누군가에 심지어 다투고 헤아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 탈선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성적으로 범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따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4장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음행은 더러운 일입니다. 몸을 더럽히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경고를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항상 손에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을 키면은요 언제나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은밀한 유혹들이 우리 영상에 이렇게 뜹니다. 클릭 한 번이면 언제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많은 것들을 접할 수가 있고 우리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적 개방성이 점점 확대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함으로 나를 지킬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혹이나 만약에 우리에게 음행이 있다면 그 음행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본능대로 살라. 너가 원하는 대로, 네 육신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라.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음행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고 배운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행의 끝은 불행이라는 것을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함으로 성화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5-3100번, 745-3100, 진주 강남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장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오후의 문을 함께 엽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요즘은 모두 휴대폰들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노트처럼 돼버렸어요. 필기도 거기다 하시고 메모도 거기 할 수 있고 또 전보다 훨씬 찾기 쉽게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불과 한 10년 뭐 이 안쪽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어쩌면 다이어리, 노트, 수첩 이런 건 우리가 필수적인 도구였잖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뭔가를 적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약간 디지털화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직업에 다 그 필기하는 일들이 필요했지만 예전에 그 항해사들에게 이 노트에 기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했다고 합니다. 바람의 방향, 물결의 높이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데 빨리빨리 기록해야 되니까 굉장히 압축해서 자기들만 아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걷어내버리고 딱 필요한 것들 빨리빨리 기록할 수 있는 것들만 남겨두는 것 그것이 도착하는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소문 날만 하고 막 화려한 그런 일들로 꽉 차 있는 인생의 그런 페이지들도 여러분 있으실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생을 쭉

0: 쭉 인도해 온 어떤 기록은 그렇게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막 대단하게 부풀려진 어떤 것들이 아닌 단순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갔던 그런 지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자, 목요일 찬양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인도하심 문자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어떨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인도하심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사랑으로 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아마 그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그 기기들 있잖아요. 기구들, 기계들 그런 것들도 복잡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뭐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거대한 기계들이 필요하고 그런 기계들이 그렇게 서로 맞물려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기계가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톱니바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톱니바퀴를 잘 만들면 딱 맞게 만들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갈 것 같은데 사실은 유격을 줘야만 유격이라는 게 여러분 그 톱니와 톱니 사이에 아주 미세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걸 말하는데 이 유격을 줘야 더 톱니바퀴가 잘 맞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톱니바퀴가 기계는 돌아가며 열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열 때문에 아무리 단단한 철도 팽창하게 되는데 톱니에 유격이 없으면 그러면 딱 붙어버린대요. 그래서 기계가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약간의 유격이 있어야 오히려 잘 맞물려서 정확히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기술자는 유격까지 계산을 해서 잘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삶에 유격을 아마 여유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혜의 여유. 우리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좀 여유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유롭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데 너무 삶이 빡빡하면 이런 지혜가 우리 삶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덮어주고 넘어가 주는 유연함 그것이 공동체를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겐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오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8.2MHz,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의 찬양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마귀들과 싸울지라.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과 또 위로와 응원과 격려를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내 짐을 대신 져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미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오늘 이 오후 찬양여행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짐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은 줄 수 없는 진짜 평안, 참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시원하고 상쾌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령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문자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그 바다 거북들이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 알을 낳는 것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모래사장 밑에 덮어놨던 그 수백 개의 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새끼 거북들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알을 깨고 나와요. 그리고 그 캄캄한 밤에 바다를 향해 본능적으로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0: 합니다. 걷는다고 예, 기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길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냥 과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가장 밝은 수평선의 빛을 향해 본능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수평선에 반사되는 달빛, 별빛 이런 것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까운 곳에 인공적인 조명이 만들어진 화려한 도시가 있거나 아니면 또 무슨 바닷가에 리조트 같은 것이 있으면 거북이들이 방향을 잃고 도심 쪽으로 또 리조트 쪽으로 가서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항해에도 수많은 세상의 인공 조명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빛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성공, 명예의 불빛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방향을 잃고 고립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가짜 불빛이 아니라 내 영혼의 수평선을 비추시는 영원히 빛나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만 따라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빛을 향해 똑바로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응원해 봅니다.
1: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을 믿으세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냐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나 온 세상

제가 얼마 전에 요즘 다큐멘터리를 한 번씩 보는데요. 얼마 전에 그 한옥을 만드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한옥이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홈을 파서 거기 딱 끼워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중심이 되는 나무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딱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나무들, 큰뭐 지붕에는 석가래처럼 큰 그런 나무들 귀틀이라고 부른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런 단단한 귀틀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 위에 그게 마루를 깔든 뭘 하든 그 위에 깔리는 작은 나무들이 수십 년 동안 들뜨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틀, 그 중심을 잡아주는 그 나무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그 귀틀, 마음의 중심을 잡는 어떤 귀틀을 놔두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에게 떠오르는 것은 평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딱 붙잡고 중심을 잡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온전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 주간 뭐 남은 며칠이 있지만 신앙의 경주하시느라 여러분 애쓰셨고요. 무더위 가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진주성서 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며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들을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가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나왔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자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지못해 우리 곁에 감시자처럼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류를 벌벌 떨게 하는 핵폭탄도 거대한 태풍도 저 뜨거운 태양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 위대하신 전능자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향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에휴 저 왼수 또 죄를 지었네 하며 귀찮아하시거나 괴로워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눈앞에서 딱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마음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부모조차 자식이 말썽을 피우면 속상해서 너 같은 게 왜 태어나서 나를 속썩이냐 하고 모진 말을 쏟아낼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고 그렇지 않으십니다. 너 없으면 내 기쁨도 없다. 내가 내 눈에 얼마나 예쁜지 내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단다 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깊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신음하며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눈앞에 쌓여있는 문제들만 바라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부족한 모습만 보며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를 바라보며 입을 딱 벌려 활짝 웃고 계시고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여러분도 같이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입니다. 돈이 많아서 몸이 갑자기 건강해져서 내 소원이 당장 이루어져서 기쁜 것보다 나를 이토록 끔찍히 아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눈물이자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탄소년단 정국이란 가수가 있지요. 그 대단한 스타가 바로 지나가다가 여러분을 알아보고 손 한 번만 잡아주어도 기절할 듯 기쁘지 않습니까? 그 스타가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행복해 해준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사실 그 가수는 내 인생에 실질적으로 해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인기 있고 노래 좀

0: 잘해서 내 귀를 즐겁게 해준 것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열광하고 좋아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과 부와 권세와 지혜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때문에 지금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숨이 턱턱 막히는 현실 속에서 아, 내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절하게 만들 정도로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 엄청난 영적 자부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정작 내 안에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메말라 있다면 그것만큼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살인적으로 사랑하셨는지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려나는 찬송의 고백처럼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향해 감격의 춤을 추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을 얻을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낙심에 있는 남은 자들에게 찬란한 미래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겪었던 모든 서름과 짐과 치욕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괴롭게 하던 원수들은 다 벌하시고 상처받아 저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사방에서 쫓겨났던 자들을 다 모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던 내 백성, 천하 백성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고 엄숙히 선언하십니다. 사로잡혔던 운명이 완전히 역전시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이렇게 눈물을 씻기시며 회복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약속은 오늘날 좁은 길을 걸어가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도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주실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아무리 지금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내일에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즐겁게 견딜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면 오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일이라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재를 막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방탕하게 허송 세월을 보내거나 힘든 일이 오면 금방 포기하고 대충 타협해버립니다. 그러나 찬란한 미래의 소망을 눈이 부시도록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은 결코 오늘을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뼈가 으스러지도록 힘들어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실 찬란한 명성을 바라보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말씀대로 사느라고 눈물을 흘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다고 수욕을 당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나중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성서 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743-6408번, 지역번호 055-743-6408번 진주성서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0: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9화 도쿄 한인연합교회 1906년 도쿄 한인기독교 청년회가 창설된 이후 유학생들은 매주일 청년회관에서 성경공부 모임 형태로 집회를 가졌다. 힘든 공부와 유학생활에 지친 그들에게 함께 모여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시간은 고향만큼이나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다.
1: 안 그래도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 뒤처지는 것도 싫어서 밤낮으로 해도 따라가기 벅차 죽겠는데 여기 와서도 성경 공부라니.
2: 그래도 여기 오면 많이 웃잖아. 교수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일본말 유창하게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난 여기 와서 찬송 딱 부르면 그냥 다시 집에 온 느낌이야.
3: 저도요. 매일 하숙집에서 혼자 밥 먹다가 여기 같이 밥 먹으면 집에 온 느낌이에요.
4: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가 보내준 김치로 김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5: 어? 김밥?
2: 김치로 김밥을 만들어 먹어? 놀이마트처럼?
4: 응. 내가 한번 해먹어봤는데 맛이 끝장나. 좀만 기다려봐. 얼른 만들어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
6: 참기름 냄새. 침 넘어가.
3: 그냥 김치만 먹어도 맛있겠다.
4: 여기에 깨도 뿌리고 해서 김밥을 조선식으로 먹을 줄 몰랐지? 자, 해봐.
3: 와, 진짜 고향 맛이다. 와, 어떡해.
2: 원래? 또 울어?
3: 아니요. 내가 이거 너무 맛있어서요.
2: 울든지 먹든지 하나만 해.
0: 팍팍한 유학 생활에 같은 신앙을 가진 성경 공부 모임은 유일하게 편히 웃고 숨쉬는 시간이었다. 김밥 한 줄을 나눠도 웃음이 터져나왔고 누군가가 찬송과 음을 틀려 깔깔 웃었다. 낮에 당한 서름도 모임에 오면 웃음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유학생들은 늘어만 갔고 어느덧 정식 교회를 세워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

모임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는 정식 집회를 주일 예배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교회로 세우자니 어떤 교단에 속해야 할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그럼 각자가 어느 지역 어떤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여기 적겠습니다.
1: 전 평양에서 장로교회 다녔어요.
2: 저는 한양 정동 감리교회예요.
3: 저는 전주의 장로교회요.
0: 저도 장로교회요.
4: 모인 사람들 중 대부분이 장로교 출신이었다. 소수의 감리교인도 있었지만 장로교가 훨씬 많았다.
5: 장로교가 대부분이시네요. 그럼 우리 모임을 독립된 교회로 자라게 해달라고 장로교 노회에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정식 교회를 세우기 위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다. 그렇게 모임은 기도로 마무리됐지만 방을 나서는 몇몇 학생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다.
6: 결국 장로교 노회에 부탁하기로 하면...
1: 근데 너도 직접 봤잖아. 장로교가 많아서 어쩔 수 없지.
6: 아는데 마음이 좀 씁쓸해요.
0: 나도 좀 걸리긴 했어.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정해도 되는 건가. 사실 처음 교단을 생각하고 여기 모인 건 아니잖아. 장로교회가 되면 진정한 의미의 연합이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4: 몇몇 사람의 우려에도 장로교회는 곧바로 한석진 목사를 파송해 유학생 중심의 한인교회를 설립한다. 교회는 당연히 장로교회로 운영됐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유학생들 가운데 감리교 출신도 점점 늘어갔다. 자연스레 별도의 교회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생겼다.
5: 저기 그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모인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6: 소문이 벌써 흘러갔나 보네요. 네, 몇몇이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솔직히 너무 장로교 중심으로만 가니까 우리는 늘 끼어있는 기분이었거든요.
5: 아, 그랬군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전부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잘 흘러온 줄 알았는데 마음들이 많이 상하셨나 보군요.
6: 예배 형식도 조금 다르고 해서 차라리 감리교끼리 따로 모이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로만 얘기했어요. 사실 교회가 많아지면 더 좋은 거잖아요.
7: 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린 조선에서 흩어져 이 땅까지 왔어요. 조국이 이미 찢겨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마저 여기서 갈라져 버린다면 더 아픈 일이 될 거예요.
3: 맞아요. 일본인들은 하루가 멀다고 우리를 감시하는데 우리가 교파 따라 따로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잘 됐다 노래를 부를 거예요. 알아서 힘 빼주고 알아서 분열하는 모습.
6: 아, 그런가요?
8: 사실 나는 따로 교회 만드는데 찬성하는 쪽이었는데 듣고 보니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네.
6: 괜히 저희가 일을 크게 벌리는 것 같네요.
3: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심해야 해. 장로교 감리교 따지는 것보단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하여 살아갈지를 정해야 한다고.
7: 오, 연합 좋은데요?
3: 네?
7: 연합교회. 우리 모두 교단을 보고 모인 게 아니었잖아요. 흩어진 우리가 다시 연합하여 세운 교회라는 뜻도 되고.
5: 그럼 교회 이름을 연합교회로 하자고요?
7: 네, 교파를 넘어 하나가 됐다는 의미도 담을 수 있고요.
8: 찬성이에요. 교단보다 우리가 하나라는 걸 드러내는 게 더 의미 있다고 봐요.
3: 이거 제가 제안한 이름 맞죠? 저도 대찬성입니다.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전 뭐든 좋아해요.
4: 그날 밤 청년들의 솔직한 대화 속에서 새로운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지금의 교회를 연합교회로 전환하자는 의미였다. 이런 움직임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호응하며 1912년 제1본 동경 조선예수교 연합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9: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을 보니 우리의 생각과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요 예배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0: 조선은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민족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한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은 조선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아, 아직 희망이 있다. 흩어진 곳에서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다.
1: 아멘!
0: 또한 이 땅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조선의 청년들은 분열하지 않는다. 아무리 떨어뜨려놔도 오히려 믿음을 붙들고 더 굳게 하나가 되었다.
1: 아멘!
0: 이는 그들에게 놀라움이 될 것이고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어떤 기분이실까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기뻐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흩으셨지만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모아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연합하는 그분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는 뜻인지도 믿습니다.
1: 아멘!
0: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증거요 증인인 것입니다.
1: 아멘!
2: 예배당에 울려 퍼진 말씀은 청년들의 눈물과 결단으로 이어졌다. 그날 이후 도쿄 한인연합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된다.
3: 자, 회의 시작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오늘 간식 누가 준비했어요? 지난번에는 김치김밥이었는데.
4: 걱정 마세요. 오늘은 바로 떡입니다. 자매님의 지인인 부자 이분님께서 일부러 주고 가셨어요.
3: 어, 진짜요?
4: 양도 많으니까 든든하게 먹고 회의 끝까지 한번 잘해봅시다. 중간에 도망가시는 분은 간식 없습니다.
5: 자, 이제 모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우리 교회가 연합교회라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모실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해요.
4: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신 분?
6: 네,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장로교와 감리교회에 교대로 목사님을 파송해달라고 요청드리면 어떨까요? 2년 혹은 3년 주기로 각각의 교단의 목사님을 모시는 거죠.
7: 괜찮은 생각 같은데요? 전 너무 좋아요.
3: 교대로 목사님이 오신다? 참신한 발상이네요. 그럼 어떤 애는 감리교식 찬송을 부르고 또 어떤 애는 장로교식으로 긴 기도를 하고 그러겠네요?
7: 그건 교단 차이가 아니라 목사님들 개인 차이 아닐까요? 감리교회도 길게 기도하시는 분 많아요.
3: 아, 좋아요. 거의 이 제안으로 결정이 된 듯하네요. 그럼 기도가 길든 짧든 찬송이 어렵든 쉽든 다 감수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4: 자, 이제 간식들 먹읍시다.
2: 다시 한번 웃음소리가 교회 안을 가득 채운다. 서로 흩어지지 않고 연합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기로 한 이들. 서로를 품는 뜨거운 마음은 훗날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도쿄 28독립선언으로 이어진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9화 도쿄 한인연합교회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주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마산 삼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아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이 원어적인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이 오병이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몇 광주리죠? 네, 12 광주리를 남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컵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넘치게 하려고 하면 99.99999%의지를 채워도 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에서 한 방울만 더 채워도 넘치게 되겠죠. 네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스로 그 잔을 채우기 위해서 짜내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철철철철철 부어서 잔이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넉넉함을 말하는 것이죠. 5,000명의 장정을 겨우 굶주리 허기를 벗어날 정도로 적당하게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정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먹고도 12 광주리를 남기는 것. 이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예. 다시 이제 기억났죠? 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 잔이 넘치게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상을 차려주심으로 잔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떻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요? 상을 차려주시고 무슨 잘했을 때 우등상이나 모범상이나 공로상이나 이런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할 때는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을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뭘로 번역했다고요? 테이블로.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요 5절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잔치스. 상을 차려주시는데 보통 이런 상이 아니고 그렇죠. 밥 하나에 반찬 두세 개 정도가 아니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쫙 거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새 번역에서는 아주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목자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양들에게 목자가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비유가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잔치상은 푸른 초장을 만나는 것입니다. 푸르른 새싹 같은 아주 부들부들한 초장을 만났을 때 완전한 잔치상이죠. 너무 좋은 상입니다. 광야는 각종 맹수들이 어르렁거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맹수들이 어르렁거리면서 다니다가 양떼를 만났다. 그러면 맹수들에게 있어서 양떼는 뭘까요? 잔치상이죠. 그런데 맹수들이 이 잔치상을 만나고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딱 차고 있습니다. 물매를 허리에 차고 있습니다. 또 주머니에는 그 물매를 던질 수 있는 돌을 항상 딱 준비해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있죠. 혹시라도 내가 치는 양들을 맹수들이 가로채려고 하면 물맷돌을 던지든지 막대기와 지팡이로 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윗의 고백처럼 맨손으로라도 그 사자의 입을 맹수의 입을 찢어버리는 그렇게까지 양들을 지키기 때문에 양들이 맹수들이 양들을 보고 와 잔치상을 만났다 했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목자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양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맹수들이 양들 주위를 뺑뺑 돌면서 잔치상이 있긴 있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침만 질질 흘리겠죠. 그러면서 뺑뺑 돌고 있을 때 양들은 목자의 보호 아래서 푸른 초장에서 잔치상을 즐기는 것입니다. 향연을 즐기는 것입니다. 편안한 가운데 마음껏 좋은 풀을 마음껏 뜯으면서 잔치상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지키고 있는 가운데 양들은 새싹, 도단한 새싹, 잔치상을 받아서 편안한 가운데 마음껏 잔치상을 즐깁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맹수들은 잔치상을 보기는 보는데 목자 때문에 먹지는 못하고 가로채지는 못하고 뺑뺑 주위를 돌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이 이리떼나 맹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양들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고백하는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수는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여 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여 버리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여 버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여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할 때도 특별한 날을 받아서 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를 결혼을 시킬 때도 무슨 특별한 좋은 날을 택해서 결혼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가정의 좋은 날, 가장 합당한 날, 그날을 선택해서 이사도 할 수 있고 결혼도 시킬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잔이 넘치게 됩니까? 두 번째는 기름을 부으심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첫 번째는 상을, 잔치상을 차려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심으로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치면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심하면 기름을 그냥 팍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들끼리 싸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을이 되면 양들이 짝짓기를 하는데 이 순놈들이 예쁜 암양을 서로 차지하려고 이 순놈들끼리 싸움을 한답니다. 여러분, 양들, 염소 같은 이런 짐승들 싸움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피티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뒤로 딱 물러가가지고 따다다다 와가지고는 머리로 뿔을 가지고 서로 박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심하게 싸움을 하느냐 하면 두개골이 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자가 이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들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바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양들의 머리에 그냥 기름을 부어버린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머리에 기름이 번질번질하니까 이 두 녀석이 저 멀리서 따다다다다다 와가지고 박치기를 하는데 제대로 박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궁 해야 되는데 비껴놔버리고 그렇게 두세 번 하다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싸움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힘으로 되지도 않고 능으로 되지도 않고 여러분 내 인격으로 되던가요?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두 주먹을 불끈진다고 되던가요? 안 돼요. 이는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이 부음바 되지 않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 안에서 교만이 불쑥 일어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대적과 끊임없이 때로는 자다가도 불뚝 일어나서 그냥 이를 악무는, 여러분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기름을 조금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그냥 확 부어버리면 여러분 이 모든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증오와 다툼과 분쟁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기름 속에 다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의 한절 한절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듯이, 발라서 안 되면 기름을 부어버리듯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아름다운 고백이 선포되어지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를 때 두 번째는 뭘까요?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양들에게 이 파리떼 때문에 양들이 병에 걸린답니다. 특별히 코파리가 있대요, 코파리.

아리는 이 양의 코에 있는 점액, 끈끈한 그 점액에 알을 살짝 낳고는 도망가 버린대. 그 알을 코에 이렇게 살짝 낳으면 며칠 안에 부화가 되고 거기에서 조그마한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유충이 생겨서 이 유충이 코 안으로 막 슬슬 들어가서 나중에는 뇌에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충이 양의 뇌에까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양이 견디지를 못해서 그냥 땅에 대굴대굴대굴 구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막이 머리가 고통스러우니까 바위나 나무에 대고 머리가 깨지도록 계속 그냥 쥐어박는다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코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의 코나 머리에 기름을 바를 뿐만 아니라 심하면 이 양의 털이 부실부실한 이 양을 이 올리브 기름통에 머리를 그냥 푹 담갔다가 이렇게 뺀대. 그 정도로 그냥 기름이 확 있어야 이 코파리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지. 질병의 방지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는 기회를 노려서 잘 보이지 않는 양의 코 속에 알을 살짝 낳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살짝 알만 낳고 도망가 버리죠. 그러면 그 알이 며칠 안에 부화가 되어서 뇌에까지 침투하는 것처럼, 그래서 양을 죽게 만드는 것처럼 악함하게 사단은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과 의심의 알을, 씨앗을 살짝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며칠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심겨지자마자 그 생각의 씨앗은 내 감정을 다스립니다. 내 감정이 다스려지면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의심의 말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조그마한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 마음도 빼앗기게 되고 입술도 빼앗기게 되고 내 삶의 전체가 송두리째 다 병들게 되는 것이죠. 가치관도 병들게 되고 내 삶의 전체가 송두리째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코끼리 조련사가 산중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끼리는 밖에서 자고 조련사는 텐트 안에서 잠을 잡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날씨가 추워집니다. 코끼리가 조련사에게 애원을 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제이긴 코만 텐트 안으로 좀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조련사가 너무 불쌍하니까 코끼리 코만 텐트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을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이 코끼리가 주인님, 주인님, 얼굴이 너무 얼얼얼해서 울려고 그럽니다. 얼굴만 텐트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얼굴만 텐트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을 했답니다. 조금 있으니까 주인님, 주인님, 앞다리만 텐트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인이 또 앞다리만 텐트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을 했대요. 코와 얼굴과 앞다리가 텐트 안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새벽녘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제는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코끼리는 텐트 안에 들어와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고 주인은 텐트 밖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아요. 여러분, 악함하게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조그마한 불신의 씨앗 하나, 의심의 씨앗 하나 톡 떨어뜨리면 그것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내 입술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의 한절 한절 가운데 불신과 의심의 삶을 살도록 내삶 전체를 송두리째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으로 안 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드립을 때, 그때 넉넉히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다.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눌림과 질병에서 치유되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붓는 이유를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싸움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질병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뱀의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양들에게 정말 위험한 것은 맹수보다 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새로운 초원에 딱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양들을 두고 거기에 지팡이를 가지고 뱀 굴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는 데입니다. 만약에 뱀 굴이 발견되면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그냥 쿨쿨쿨쿨 해서 부어버린 됩니다. 그 주위에도. 왜냐하면 뱀에게 양들이 물리게 되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그 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뱀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바르는 것이죠. 양에게도 그렇게 기름을 바르고 나면 뱀은 올리브 기름을 싫어하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굴 앞에 기름을 부어 놓으면 이 기름 때문에 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드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죄악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이기는 것 같은데 넘어집니다. 기도가 없으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꼬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성공한 것 같은데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날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드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능력히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05편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악한 마귀 사단이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에 우환이 생기면, 일이 생기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는 부적을 몸에 지녀야 우환이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 악한 영들이, 마귀 사단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지 못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윗은 사울 때문에 13년이라는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 한 번도 믿음 아닌 것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선택했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내 목숨이 위태한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았던

0: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4절, 24장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원수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그때마다 자신도 그러하고 부하들에게도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금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금한 자를 나에게 기회가 왔다고 내가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망하는 길이라는 것,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목숨이 위태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마침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랄 그름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고 여호와의 신이 내리시면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기름 부음바 되면 어떤 일들이 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임합니다. 갇힌 자에게는 노임이 임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화관으로 그 죄가 대신게 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이 대신게 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이 대신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 잔이 넘치는 것은 그냥 가까스로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여여 가운데 5천명을 먹이고 열두 강주리를 남기는 것처럼 흘러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울 때 그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내 잔이 넘친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일상 가운데서 내 잔이 넘친다고 더 많이 고백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마산 3.1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7-3131번 마산 3.1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결합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합니다.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를 중단했던 분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어제 잠깐 예고해드린 대로 특별 게스트와 함께 오늘 라디오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해보죠.

0: 예배. 자, 오래간만에 오늘 라디오 예배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운전을 하시든지 일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그냥 듣지 마시고요,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께 또 맡기고 기도도 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잠깐 떠나 계신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국 생방송으로 새끼라 진행을 드립니다.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어디 있든지 샵 1069 우물정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69.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받고 계시는 그 은혜, 그리고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싶은 그 찬양곡들을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스페셜 게스트, 오늘 특별 싱어 제가 초대를 했는데요, 유튜브에서 제가 이분의 찬양을 많이 듣다가 참 은혜가 많이 돼서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라디오 앱에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를 했습니다. 찬양 사역자 강인선 자매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처음 봤죠 저희.
1: 네.
0: 이제 유튜브로만 봤어요. 항상 뵙다가.
1: 네.
0: 아름다운 목소리에 제가 한번 제 새끼라에 초대하고 싶어가지고.
1: 네.
0: 어렵게 한 제 2, 3개월 전인가 전화해가지고.
1: 맞습니다.
0: 방학 중이어서.
1: 네.
0: 딱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섭외돼가지고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0: 좋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반주로 또 섬기시는 우리 김진아 집사님, 예, 또 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어떤 마음으로 혹시 오셨을까요, 우리 자매님, 강희선 자매님?
1: 일단 먼저 라이브라는 네. 것에 조금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예배를 드리기 전 마음을 가다듬고 기차 안에서 평안을 좀 누리며
0: 네네.
1: 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임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에 뭐 경연대회도 아니고 누가 노래를 잘하나 뭐 이런 시간도 아니고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계시는 곳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 자매님과 함께 여러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주시고요. 혹시 유튜브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반갑다고 또 이렇게 메시지도 한번 보내주시고 받고 계시는 은혜와 여러분의 신청곡 나눠주시면 우리 강인선 자매님과 함께 저와 또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주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많이 들어본 반주예요.
1: 네.
0: 이게 오늘 첫 곡, 선곡한 곡인 것 같은데, 그쵸?
1: 네.
0: 왜 이 곡을 선곡했는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1: 이 곡이 저희가 가족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처음 시작하는 곡이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때는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찬양을 항상 그냥 불렀는데,
0: 네.
1: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뭐 선곡을 뭐 하지 생각하다가 이제 이 곡이 생각났는데 이 곡이 되게 기승전결이 있는 하나님이 주는 그 믿음이 이렇게 1절이요 3절이 그 곡조가 그렇게 해서 아 이 곡을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선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0: 그렇군요. 모태신앙이신가 봐요.
1: 네.
0: 어렸을 때부터 가족 예배도 드리시고 예. 참 이 곡 하면은 우리 할머니 우리 권사님들이 참 많이 좋아하시는
1: 네,
0: 찬양이잖아요. 젊은 우리 자매님이 이 곡을 선곡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되게 좀 놀라긴 했는데 우리 한국 우리 크리스찬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곡이죠.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부르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 찬양으로 라디오 앱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뜨거운 여름 휴가철에 하나님 저희 이 시간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장소로 바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 다 생각해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맡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나가지 못하고 이 방송만을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찬양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우리 자매님 부모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실지 궁금해졌어요.
1: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아마 언니 애를 지금 육아를 하시느라 정신이 없지 않을까.
0: 언니 애를 보고 계시면서 듣고 계실까요?
1: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0: 가정 예배 때 우리 딸하고 참 많이 불렀던 찬양송을 딸이 방송에서 이렇게 부른다는 거를 들으면서 아마 어떤 생각을 하실까.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큰 아빠가 들어와야 되는데. 큰아빠가 항상 인도하셨거든요, 예배를.
0: 아, 그래요? 큰아빠? 아빠 엄마만 드린 게 아니라.
1: 네, 저희 전 가족이. 네, 저희 친척들이 항상
0: 그랬군요.
1: 모이면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0: 그랬구나. 네. 야. 자, 지금 보니까요. 첫 소절부터 감동입니다. 목소리의 은혜입니다. 라고 7579번님 오셨고, 자매님 무더운 더위로 힘든 시간 은혜로운 찬양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극동방송 새끼라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옵소서. 2876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 또 함께하니 더욱 은혜롭습니다. 4887번님도 이렇게 오셨고, 9257번님은 예, 자매님 한번 읽어보시죠.
1: 요즘 계속 저에게 처한 상황들이 힘이 들어 계속 하나님께 불평만 늘어놓았는데 온라인 예배 첫 곡 들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0: 네. 그러니까 힘든 가운데 또 이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1: 네.
0: 여러분께서 이렇게 받고 계시는 은혜도 나눠주시고 어떤 찬양을 우리 강인선 자매 목소리로 같이 부르고 싶은지 여러분의 신청곡들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안 부정동에서 출첵해 주셨네요. 참 많이 불려져서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되는 찬양. 뜨거운 폭염이지만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라디오 예배 드리는 이곳이 저의 예배 장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나눠주셨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도 또 우리 익산의 이승 집사님, 지난번에 우리 새끼라 출연했던 우리 이승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45년 방학했다가 다시 밀양 연경교회 나간 지 5년 됐어요. 와, 그렇구나.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교회를 쉬고 있는 걸 방학이라고 하거든요. 45년 쉬었다가 다시 교회 간 지 5년 되셨다는 우리 5615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1: 축하드립니다.
0: 전남 나주에서 지난번 중3 딸과 아빠가 나왔던 주은이 아빠, 우리 3184번 드디어 딸 아이가 지난주 교회를 같이 갔다고. 이때 딸 주은이하고 제가 이제 전화 연결을 했었거든요. 교회 가자 하고 영접 기도도 했는데 드디어 갔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빠 우리 주은이 진짜 귀여웠는데 기억납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자, 라디오 앱에 우리 찬양사역자 스페셜 게스트 또 강인선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복음성가 어떤 곡 좋아하세요?
1: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0: 네, 왜 어떤 이유,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1: 제가 사실 모태신앙이긴 한데 엄청 그렇게 교회를 나가는 거에 즐기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았었어요. 어렸을 때 놀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컸었어서.
0: 예.
1: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항상 나를 위한 기도를 좀 더 많이 했는데
0: 네.
1: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하니까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남에게 하는 기도가 조금 더 나에게 좀 충만함을 주는 것 같다.

하는 거를 네네.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찬양이 물론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위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적인 사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 곡을 통해 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고 싶어요.

또 시각으로 또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또 나를 위한 그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게 바로 이제 시편 23편 121편. 여러분 참 저도 그렇고 좋아하는 말씀 토대로 한 찬양인데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목소리로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0: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또 나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방송에서 한 99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군대 가가지고 제가 이 곡을 참 많이 불러가지고, 저는 힘들 때 시편 121편 막 묵상하면서 이 곡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예. 또 아름다운 또 목소리와 함께 또 찬양하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강인선 자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매님을 처음 유튜브에서 이제 알게 된 게 갓송이라는 유튜브였거든요. 맞죠?
1: 맞습니다.
0: 예. 참 많이 부르셨더라고요, 찬양을요.
1: 네.
0: 예. 우리가 참 한국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들을 많이 부르셨더라고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찬양 유튜브에서요?
1: 그게 앞에 그 에피소드가 좀 많...

0: 아는데 간략하게 예. 설명드리면 예. 이제 코로나 때 그 이제 조금 코로나로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나 하고 네. 있는 일들이 지금 다 올스탑이 된 거죠.
1: 네네.
0: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선배인 분이 그 갓송이라는 채널을 운영해서 찬양을 하고 계셨어요. 그 분들은 원래 파페라 그룹으로 활동하고 계신 네네. 그룹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연락이 와서
1: 네.
0: 한번 우리 채널에 한번 나와볼래 해가지고 저야 너무 좋죠 해가지고 이제 계속 시작된 게 그냥 네. 생각 없이 사실 찬양하는 게 저는 좋아서 시작된 건데
1: 네네.
0: 그게 이렇게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지 몰랐죠.
1: 그렇군요.
0: 네.
1: 저도 참 유튜브 보면서 목소리가 참 맑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거기서 이렇게 부르시니까 같이 저도 이렇게 틀어놓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분 한번 이렇게 초대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3359번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이들 어릴 적 자장가로 부르던 찬양입니다. 이제 20살 된 아들을 향해 다시 부르고 싶네요. 앞으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라고 이렇게 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는 이게 사실 옛날 찬양인데
0: 네.
1: 지금 들어도 불러도 참 너무 귀한 찬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998번님이 저는 전교인 필사를 하는데 필사하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대요. 울컥하네요. 어려울 때 많이 불렀어요. 울면서 이 곡을 불렀다고 하는데 이 곡을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 자매님이 부르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0: 네.
1: 이 곡은 참 옛날 곡인데
0: 네.
1: 우리 젊은 자매님이 유튜브에서 이걸 부르시길래
0: 네.
1: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좋아서 본인이 선곡한 곡이에요?
0: 아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았는데
1: 네.
0: 계속 간 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쌓인 것 같아요. 그런 게
1: 네네.
0: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를 때 그런 곡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1: 어렸을 때는 그냥 흘려들었다.
0: 네.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이 그 찬양에서 임재하신다 막 이런 거를 어렸을 때 한번 뭐야 막 이랬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을 그래서 보면 옛날 찬양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 그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이여 이 손을 이게 옛날 찬양인데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잖아요.
0: 네.
1: 주님이여 제 손 좀 잡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부를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양이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이 불렀던 찬양 이번에 라이브로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이 찬양 우리 오산에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죠.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은혜로워요.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3128번이 찬양사역자 강인선 자매와 오늘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반에는 김진아 집사님 변함없이 또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유튜브 갓송이라는 유튜브에서 이분의 찬양을 제가 보고 들으면서 한번 초대해야지라고 해서 어렵게 초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예고에서 아이들 가르치신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학 때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나오게 됐습니다. 보니까 아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너무 간절하고 친정 아빠 말기암 환자신데 지금 사경 헤매고 있대요. 고통 없이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천안 불당에서 학습지 방문 일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이 생겨서 차에서 듣고 있어요. 찬양으로 묵상하게 되네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20년 전에 중학생 때 자주 듣고 저녁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흥얼거렸던 생각난다고 3902번님 오늘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생방송으로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도 받고 있고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도 샵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인 줄 믿습니다. 눈물로 지금 찬양하고 계시네요. 9888님 그리고 보니까 6554번님께서 찬양이 모두 은혜롭다고 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신청하셨는데 사실 이 곡을 제가 또 유튜브에서 부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악보는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이 곡도 너무 좋은 곡이고 혹시 개인적으로 혹시 어떤 사연 있나요?
1: 예. 아 이게 너무 항상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너무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엄마가 더 좋아하는
0: 엄마가 찬양. 좋아하는 찬양입니까?
1: 네.
0: 아니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다.
1: 네, 그러니까
0: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는 곡,
1: 네.
0: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곡, 저도 그래요. 예. 저희 어머니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좋아하시고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좋아하시고 다 그런 게 있어요.
1: 그러니까 네.
0: 물론 저도 좋아하지만
1: 그리고 이런 게 네. 저 할머니가 항상 라디오를 자주 항상 틀어놓으셨었는데
0: 그래요.
1: 이런 이 찬양들이 되게 많이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0: 네네.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게 되면 나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나의 안에 거하라. 참 이게 또 그 신명기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또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또 이사야 말씀 41장 10절 말씀에도 부합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죠. 두려움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자매님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또 여러분이 또 소리를 내셔서 이 시간에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했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앱의 찬양 사역자 강인선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 자매를 키우는 인천의 박집사입니다. 막내 치료 갔다가 오는 길에 찬양을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막내 발달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 제대로 못하는 것에 죄송스럽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지금 찬양을 부르고 계시네요. 2495번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로가 된다고 2739번님 목소리로 위로가 된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은혜를 받고 계시고 9950번님도 아내 3년 전에 발생한 두 번의 암수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찬양대와 교사로 섬기고 계신다고요. 예전에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받았고 현재 직장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은혜로 모든 암세포 깨끗하게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계시네요. 자,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것이에요. 6942번님. 자, 아유, 방금 유튜브를 찾아보셨다네요. 5027번님은.
1: 감사합니다.
0: 예.
1: 어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0: 어쩜 얼굴도 이쁜가요? 라고 이렇게 또 벌써 세 곡의 찬양을 들었는데 계속 따라 부르면서 엉엉 우셨다고 하시네요.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자, 신청곡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은혜도 나눠주고 계시는데 신청곡 가운데서 이 곡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1: 아멘.
0: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연들이 많이 있죠. 신청곡도 많고 저희가 생방송 시간에 다 이게 소화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사연도 소개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도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남편 외도로 헤어지고 아직도 힘들고 마음이 아픈데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심을 느끼면서 펑펑 울면서 운전하셨대요. 5469번님. 라디오는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조용히 듣는 분들이 많아요. 예, 라디오 앱에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네. 사연이 보면요, 이렇게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 사연들이 많습니다. 말씀 듣고 힘을 얻어 은혜 받고 계속 입가에 도는 찬양을 또 7834번님도 부르고 계시고요. 갓송 강인선님 찬양 잘 듣고 계신데요.
1: 감사합니다.
0: 1580번님도 세상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암투병에서 노년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하셨네요. 0901번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1: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는 생각 끝에 준비를 하고 주일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준비 찬송 중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를 부르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계획 속에 있는지 깨닫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계획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0: 주셨습니다. 우리 0901번님, 아 그렇군요. 이 찬양이 정말 특별한 찬양이시겠어요. 우리 0901번님을 비롯해서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있거나 지금 세상 속에서 잠깐 떨어져 계신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시고, 지금 우리가 라이브로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연결은 지금 좀 어렵겠지만 제가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리려고 하거든요. 혹시 내가 지금 교회 방학 중이고 신앙에 방학 중이고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다 결심하신 분들 용기 한번 내셔서요 샵 1069번으로 방학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든지 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잘 전화드리고 또 교회로도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하시죠.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2: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아, 벌써 아쉽습니다. 찬양마다 가슴을 울리네요. 혼자 기도하다가 또 중보기도도 하고 계시고 이런 분도 참 목소리가 주는 은혜가 크다고요. 2664번님 하나님 사랑에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청곡 중에 많은 신청곡 중에 어떤 곡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이 곡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매님 아시나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
3: 네, 하나님의 부르심.
0: 예, 우리 김진아 집사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 곡을 참 요즘 많이 신청하는데 오늘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447번님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2009년 고2 친구 따라 처음 교회 출석해서 당시 전도사님께서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주셨는데 다 같이 불러드리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 덕에 하나님 사랑 알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울산에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픔이 있었는데 찬양 들으면서 많은 위로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혹시 잠깐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0: 아멘.
1: 하나님 부르심 들으면서 또 부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잠깐 지금 떠나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방학이라고 주시든지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라고 용기 내실 분 샵 1069번으로 꼭 남겨주시면 방송 후에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찬양 부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1185번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사 찬양대가 참 자주 부르는 찬양이라고 5409번님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자 이제 벌써 이제 마칠 시간 됐어요. 시간 금방 가죠.
0: 그니까요.
1: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방송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사연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떠세요?
0: 이렇게 뭔가 제가 찬양하는 것에 실시간으로 뭔가 이게 댓글을 읽는다는 게 네.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
1: 새로운 경험이에요.
0: 네, 왜냐면 그 영상을 보고 그 밑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제가 시간 날 때 사실 보더라고요.
1: 그렇죠. 찬양 끝나고 나서 네.
0: 뭔가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니까 같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네네. 기분이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 네. 지금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날 알고 그리고 지켜보시고 계시는 걸까 의심하며 떠날까도 했는데 오늘 찬양의 가사들 하나님이 답해주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난다고 이런 또 고백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사역자 강인선 자매 다음에 제가 또 초대할게요. 네. 예,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건반의 우리 김진아 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곡 정말 오버하지 않고 제가 요즘 참 많이 고백하는 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인데 이 곡도 신청곡으로 들어온 곡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주만이라는 곡 우리 강인선 자매와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새끼라 라디오 앱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지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회 VIP는 나였지. 그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Every day is miracle. Every day is miracle. 날마다 Every day is miracle.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믿는다면 확신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우리 타는 이동수단 중에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행기입니다. 비행기의 사고율은 1300만 분의 1의 확률로 이동수단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제일 위험한 건 바로 자동차죠. 100명 중에 1명꼴로 평생에 한 번 이상 위험을 경험할 정도로 이 비행기보다 200배 정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고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자동차를 탈 때의 공포증은 없지만 비행기를 탈 때는 3명 중에 1명꼴로 공포를 느낄 정도로 이 비율이 높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에 한 300명이 앉아있으면 그중에 100명은 지금 뭔가 조금 두렵고 껄쩍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 대단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비행기가 사고 나지 않고 도착지에 잘 도착할 것이란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비행기를 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확신 없이 만약에 비행기를 탔다면 타는 내내 아마 죽을 듯한 공포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의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신앙생활하는 내내 괴로워요. 마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비행기를 탄 사람처럼 믿음의 여정 내내 불안하고 흔들리고 기쁨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들이 바로 이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교회가 처음 교회 초기 때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고 한 40년 정도 흘러가서 이 사도 요한이 노년이 되자 또 다른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또 교회 믿음을 괴롭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가? 아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아주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아주 대단한 경지에 올라서야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졌겠습니까? 특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주장, 이 영지주의자들이 처음에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갔지만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교회 안에 누구? 바로 상류층, 지식인들, 교회 교사, 지도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2000년 전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동일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이거 세상이요. 비웃습니다. 진리를 공격해요. 문제는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까지, 심지어 신학교에서조차, 심지어 신학 교수들까지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은 편협적이다. 독선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세상의 지식인들, 유발 하라리 같은 그런 지성인이자 이 시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사학자도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내 신도 맞고 너의 신도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하는데 여호와 유일신 신앙? 오직 우리 신만 진짜다?

나머지는 가짜다. 이러한 선언은 절대 진리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폭력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리처드 도키스 같은 진화 생물학자도 대중매체 아주 뭐 TV나 이런 데 미국 자주 등장하면서 신은 망상이다. 신은 환상이다. 그렇게 주장하며 그가 쓴 책들은 수백만 부가 팔리고 있습니다. 또 요즘 뭐 젊은 우리 이 청소년들에게는 가면 갈수록 뭐 UFO, 외계 문명. 예. 그래서 뭐 아마 지구를 인간을 만든 신은 외계인일 것이다. 뭐 이런 주장, 이런 영화.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거의 뭐 실제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는 이 무신론적 유물론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신 따위는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주장이나 공격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는 이 예수 진리에 대한 공격이에요. 예수가 절대 진리다. 웃긴 소리라는 웃긴 소리.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매체들은 다 이것을 이 진리를 부정하고 공격하기에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주장대에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엔진에 불이 난 비행기를 타는 듯 불안하고 흔들릴 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는 이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확신을 선포를 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믿음은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알게 하려 함이라. 에이데테,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라고 부르는데 지식. 예.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 도대체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지식, 깨달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옛날 영화 중에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짜 세상이라는 거예요. 가짜 세상이고 우리가 이 육체는 감옥이란 감옥. 그래서 여기서 탈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탈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주인공이 빨간 약을 먹고는 아, 내가 사는 세상이 가짜였구나. 아,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처럼 영지주의자들도 막 복잡하게 막 이거를 막 얘기해. 야, 이건 가짜 세상이다. 이걸 깨달아야 이 가짜 육체에서 벗어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막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모른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 야, 너희는 진짜 구원을 모른다. 우리처럼 뭔가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만 그 헛소리다. 너희는 모른다. 계속 이런 신비스러운 말을 하니까 그것도 막 배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요한이 딱 잘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는 알고 있다. 너희는 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메시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잖아요. 예수 필요 없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 웃긴 얘기다. 예수는 없다. 신도 없다. 이 멍청한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정면으로 대하는 메시지. 아니다. 우리는 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은 것을 우리는 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여기 이 주신 것. 헬라어로 에도켄 이게 뭐냐면 헬라어나 하여튼 이 시제가 중요해요. 시제.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부정과거 시제는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단번에 일어난 일을 뜻해요. 무슨 얘기냐면 영생을 계속 반복해서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영생의 약속을 약속했다가 취소했다가 약속했다가 취소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딱 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딱 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에게 영생을 딱 주는 거예요. 줬다가 믿음 흔들면 뺏었다가 좀 잘 믿네 줬다가 요즘 못 믿네 뺏었다가 그게 아닙니다. 주면 끝이에요. 주면 끝. 나중에 주겠다도 아니에요. 줄까 말까도 아니에요. 이미 믿으면 줬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받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내용이죠. 11절 하반절.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생명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예수랑 상관없이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가 아니라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지 예수를 빼고 생명만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이게 여기서 바로 이 구원파의 잘못된 논리를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파의 문제가 뭡니까? 구원파의 문제. 거의 99% 똑같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으면 이 구원이 예수와의 어떤 인격적 연합, 유기적 연합을 강조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그냥 생명이 그냥 내 안에 있는 거야. 예수는 없어도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죄 짓고 지 맘대로 살고 뭐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상관없어. 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구원의 핵심 주체가 구원파는 나예요, 나.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몇 년, 몇 시, 몇 초, 그때 딱 구원받았습니까? 오케이. 그럼 끝이야, 그냥.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요한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소유하는 거.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여러분, 내가 흔들리면 쓰러지고 무너지잖아요. 구원파가 공격하는 게 그게. 야, 네가 흔들리면은 그 믿음도 취소되는 거겠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 들으면, 아이고, 잠깐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잠깐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진짜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아, 아닌가? 아, 뭐 이런단 말이에요. 네. 왜? 막, 또 하필 그런 이단을 만날 때는 또 믿음 좀 약해질 때 또 만나요, 또. 막 뜨거울 때 만나는 게 아니고,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 막, 당신은 확신하는가? 잠깐, 내가 확신을.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흔들려요.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흔들리고 나는 무너지지만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만 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취할 때 그 안에 생명이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자동으로 영생을 소유한다. 이것은 별도의 두 선물이 아니다. 하나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영생은 이미 따라온 것이다.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린 예수를 소유해야 돼. 그래서 무슨 뭐 율법주의자가 뭐라고 하든 영지주의자가 뭐라고 하든 종교다원주의가 뭐라고 하든 무신론자가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는데도 막 불안해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어요.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혹시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여전히 많이 있는 건 아닐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 수년간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수년간 이 공포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존 번연이 딱 성경을 읽는데 한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온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딱 결코의 존 번연이 확 꽂혔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았다. 결코라는 단어가 나의 모든 두려움을 깨뜨렸다. 결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나를 내쫓지 않으신다.

확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확신, 확신. 자, 문제는 그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 아는 것과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를 탄 300명 중에 100명이 공포증을 느껴요. 근데 그 100명도 알아. 이 비행기가 잘 도착할 것을 알아요. 아는데 알아도 불안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알아요. 아는데도 참 우리의 삶에서 확신이 안 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생을 확신하며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은 이전에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장하시는 보장. 세 가지 보장. 첫 번째. 내가 주는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 그리고 그것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세 번째. 예수님 손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 이중 보장이야. 아들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까지 그 손으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D.A. 카슨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도 자신의 의지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있다. 내 확신이 아니라 예수, 예수. 내가 아니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있나, 내 안에 생명이 있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이것만 확신하면 됩니다. 이제 단순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내가 나는 착하게 살았나, 이런 게 고민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나. 그럼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에 대한 이 확신을 누가 확신시켜주는가? 바로 성령님이 이것을 확신시켜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정리하면 이 확신은 삼중장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보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보증해 주시고 성령님이 이것을 증언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확신, 확신,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와 어린 딸이 산길을 걷는데 산길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린 딸이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아빠의 손을 힘줘서 계속 잡았어요. 이 어린 딸이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힘을 주다 보니까 결국 손에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린 딸이 막 울면서 아빠한테 말해요. 아빠, 이제 저는 끝났어요. 손에 힘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아요. 이 딸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예, 딸의 손에 힘은 빠졌지만 아버지의 손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8절 한 번 더 봅시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입니다. 결론입니다. MIT 뇌과학 연구소에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를 했어요. 결과가 뭐냐면 인간의 이 뇌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 중에서 83%가 시각을 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청각은 11%, 후각은 3.5%, 촉각은 1.5%, 미각은 1%. 그러니까 우리의 뇌 대뇌피질은 80%의 눈으로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뇌가. 인간의 운영체제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보는 그것이 내 현실입니다. 통장 잔고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내 현실이고 건강검진 결과 보면

이것이 내 인생이고 뉴스에 나오는 위기만 보면 이것이 이제 곧 나에게 다가올 위기고 우리의 뇌는 결국에 우리가 보는 것만 믿고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 시대 싸움, 보는 것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 믿음이란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영생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의 손이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신다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손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인간 설계를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좀 은혜로울 때는 아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의지하고 하다가 이제 월요일 날 바깥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통장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 쉬고 세상 바라보면 그냥 앞이 깜깜하고 하나님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게 이 인간의 뇌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죠. 아니 하나님 인간의 뇌를 아니 80%가 눈으로 보고 확신하게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은 눈으로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좀 짜잔 나타나면은 모두가 다 좀 하나님 쉽게 믿을 텐데 왜 안 그럴까요? 왜? 이유가 있어요. 첫째, 눈은 확신을 오래 유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세상에 눈으로 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는데 세상에 3일 만에 물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엘리야가 세상에 기도해서 불을 내렸는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반드시 죽이겠다 하니까 쓰러져요. 자빠져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수시로 달라져요. 그래서 눈의 확신으로 살아가면요. 매일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달라집니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문제 있다가 없다가 감정이 수시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해보신 거야. 이걸 해보셨어. 구약시대에 다 해봤다니까요. 열 가지 재앙을 하고 막 예? 만나도 내려주고 나중에 생각해 그 만나가 얼마나 신비로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만나 우리에게 막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면은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믿겠죠?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 나중에 이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 먹고 싶지도 않다 그래요. 예. 안 믿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믿지 않아요. 둘째, 왜 눈으로 확신을 주지 않는가? 둘째, 눈은 확신은 주지 못하고 확인만 할 뿐이다. 눈의 약점. 자, 눈의 역할이 뭐냐면 눈은요 지금 이 순간만을 확인하는 역할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의지하면 그 다음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눈은 지금 딱 지금 이 순간 현재에만 지금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신은 미래에 대한 보장인데 눈은 미래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눈은 어떤 거냐. 비행기가 하늘 위에 지금 떠 있어요. 날아가고 있어요.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비행기가 하늘 위에 있네. 확신은 뭐냐. 이 비행기가 결국에 잘 도착할 것이다. 근데 눈의 역할은 뭐냐. 그냥 비행기가 떠 있네. 과연 잘 도착할 것인가. 불안감만 줘요. 확인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눈만 믿고 사는 사람은 비행기가 착륙을 잘 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확신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네. 이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 자. 따라해보세요. 말씀. 자, 시작. 말씀. 네,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합니다. 눈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힘있게 확신하게 하는 게 바로 말씀이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수십 번 변할지라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둘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0: 시작. 성령. 성령님은 영이세요, 영.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게 참, 이걸 답답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좀 성령님이 좀 내가 뭔가 좀 희미하게 내 앞에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아우, 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뭐, 내 안에 뭐, 성령이 뭐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 군대 가서 화장실이 유일한 쉼의 공간이거든요. 그 선배, 고참들이 있으면 갈구니까 초코파이를 어디서 하나 탁 챙겨오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먹어요. 못 먹으니까. 그 화장실 들어가서 눈물로 먹는 초코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종이니까 교회 갔다가 내려오면 이제 때리는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편했지 하면서 때리면 이제 화장실, 볼일 좀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우는. 거기서 기도하면 화장실은 오직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장소가. 근데 거기에 주님 계세요. 눈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수술대에 다 누워있으면 그 가족들이 끝까지, 그래도. 마지막 그 수술 때까지나 뭐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 다 이 마스크 쓴 의사들만 있지. 거기 다 누워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장소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확신을 무너지게 하는 수많은 주장들과 현상들이 있지만 여러분 눈에 초점을 맞추지 맙시다. 또한 다음 세대의 비전도 이 확신이 있어야 꿈꿀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다음 세대를 꿈꿉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어떻게 꿈을까요? 다음 세대가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으로, 예수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근데 이 확신은 확신하면 기도할 뿐이지 이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요번에는 반드시 뭐, 성령이 임해서 변화되고, 그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변화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확신하며, 비전을 품으며,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606-8165번 055-606-8165번 마산 충만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가의 샘 목요일 진행을 맡은 테너 정태성 집사입니다. 오늘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묵상할 수 있는 네 곡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찬양의 기쁨과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곡은 오페라 나부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합창곡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가 1842년에 발표한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곡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 민족이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단순한 향수의 노래를 넘어 자유와 희망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어서 오늘까지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코리아 W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콘서트 콰이어의 연주로 함께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운데 소프라노의 아리아 내 주는 살아계시고입니다. 이 곡은 욥기 19장 25절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부활신앙의 기쁨과 소망이 아름답게 담긴 이 작품을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뮤지컬 솔티와 함께 2집에 수록된 한 걸음씩입니다. 믿음의 길은 때로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붙드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찬양은 조급함보다 믿음을, 염려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따뜻하게 전해줍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의 샘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과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더라도 주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걸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호산나 싱어즈의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성가의 샘 정태성 집사였습니다.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8월 6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일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에어컨 없이 하루를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차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리모컨부터 찾게 되죠. 그런데 이 에어컨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지만 그만큼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실외기에서는 뜨거운 열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원해지는 만큼 도시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하고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책임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많을수록 좋다기보다 적당함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만 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쉬어야 할 때는 쉬고 일해야 할 때는 일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균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그 균형을 잃지 않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무더운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 시원한 에어컨 바람으로 몸을 식히는 것도 좋지만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물며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이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7월 30일 목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일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입니다. 오늘 첫 곡은 달빛마을의 주가 일하시네로 출발했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충전이었죠. 은혜 충전 라이브에 충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전 두 글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 스틱, 그리고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목요일 NNC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더위 삼행시를 했었잖아요. 이번 주는 또 에어컨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에어컨, 에어콘 아닙니다. 에어컨 삼행시. 아, 좀 가능하실까요?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한데 에어컨 삼행시 한번 여러분들의 센스를 믿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내용, 은혜로운 내용, 실없는 얘기와 재밌는 얘기까지 뭐든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 하셔도 되는 에어컨 삼행시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석 단어와 삼행시 보내시는 동안 찬양 두 곡 띄워드릴게요.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리고 이동영, 김윤희 씨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는 충전이고요. 목요일 N행시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에어컨 삼행시입니다. 에어컨. 살짝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에어컨 삼행시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이런 느낌이죠. 에아야 일로 와봐. 에아야. 어디 가냐? 컨. 컨디션 잘 챙겨라. 뭐 이런 센스가 없었나요? 네. 에어컨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삼행시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노래 매일 준비되고 있죠. 음원공장장 미니PD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함께 남겨주시고 내용을 보내주시면 세상에 하나뿐인 그분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드리고 또 산삼스틱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송정미 사모님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띄워드릴게요.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5절까지와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내가 그니라 나는 아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그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그 말씀을 다 마친 장면이 17장까지고요. 요한복음 18장은 그 이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자리를 떠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고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동산은 제자들과 자주 찾으셨던 동산이에요. 다른 본문에 보면 감람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지요. 거기를 찾으셨어요. 거기는 사실은 먼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던 가룟 유다도 아는 장소였기 때문에 사실은 가룟 유다가 찾아올 것을 예상한다면 거기를 가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 장소를 가신 것이죠. 저는 요한복음 18장을 묵상하면서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두 대답이 문득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과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한 대답이 묘하게 구성은 같으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대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먼저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갔더니 역시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팔 가룟 유다와 그 가룟 유다가 또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잡혀가면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할 줄을 다 알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군인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시는 장면이 우리 읽었던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는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대답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잡혀가심을 베드로도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칼도 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군대를 데려오고 온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잡혀가심을 막지는 못했지만 뒤를 따라가면서 어디를 가시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무슨 일을 당하시는지 구경하고 있는데 성경에 이르기를 16장에 보면 다른 제자, 대제사장을 잘 아는 다른 제자의 도움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지키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종이 하필 그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당황했죠.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이게 보통 때 물어보면 대답을 했겠죠. 맞소,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내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려운 사람도 돕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요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이때는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고 너무 위기감을 느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 18장 전체가 이 내용으로 이제 일관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도 위기를 맞고 계시죠. 제자 베드로도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과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전혀 반대의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너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건장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칼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과 헌신이, 그 열정이 다른 제자와는 달라서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 역할을 하고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내가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결심하고 결단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단지 베드로가 힘이 없어서 나는 아니라고 대답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갑자기 없어져서 아니라고 말한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갑자기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누구보다도 당당했던,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자신감이 넘쳤던,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그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떠나고 붙잡아 가신 이후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떨어진 사람이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하지 않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생업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이 시대의 흐름 때문에 코로나가 오거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세계 경제적인 역풍이 불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삶의 위기와 좌절을 경험하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치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무기력함을 느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어려워도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어려운가? 이런 자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나 자신이 마치 세상에서 부정당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지금은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자기 스스로가 실망감에 빠져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기준과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대의 흐름과 여건과 환경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수십 번도 낙심했고, 수십 번도 좌절했고, 수십 번도 실패했고, 수십 번도 일어날 힘이 없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은혜의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자신감을 잃었습니까? 힘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의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갑자기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단지 바뀐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힘은 아닌데 우리는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작은 위기에서도 작은 넘어짐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베드로처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우실 수 있으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평소에 그렇게 다짐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때론 핍박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나에게 물어보면 나도 예수님처럼 대답하고 살리라, 그렇게 대답하겠다고 다짐하며 살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연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직분을 맡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당황하는 상황에, 부끄러운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연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뒤에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두 번, 세 번 부인을 하거든요, 제자인 것을.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

말이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책망했습니까? 책망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몰랐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배고파도 즐거웠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고난이 와도 힘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힘이 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의 사명이 있었단 말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떠나자마자 모든 것이 다운된 거예요. 모든 것이 힘이 빠진 거예요. 모든 능력이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큰 슬픔과 안타까움과 좌절인 것을 처음 경험한 베드로가 된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초라한 인생이 된 것을 알게 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는 좀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프지도 말고, 믿음이 있으니까 낙심하지도 말고, 믿음이 있으니까 실패하지도 말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입니다, 우상.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예수님도 아프셨던 얘기는 안 하지만, 아니, 피곤하고 배고프신 분이 왜 안 아프셨겠어요? 그리고 마음의 슬픔을 경험하셨고, 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셨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산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복되다, 귀하다, 의롭다, 구원받은 인생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살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믿음 있는 사람은 뭐 배고프지도 않고, 믿음 있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막 이렇게 산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보게요. 믿음이 완전한 목사님이 있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없겠죠? 목사님도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피곤하고요. 여러분, 완전한 장로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도 걱정하시고 장로님들도 상처 받으시던데요. 여러분, 완전한 권사님들이 계시겠어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막 세상 걱정 없겠네요. 걱정도 하시고요. 몸도 아프시고요. 때로 가정 문제가 있으면 흔들리기도 하시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가정으로 돌아서 봅니다. 여러분, 완전한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버지 되신 분들 가족 몰래 등 돌려서 눈물 여러 번 흘려보셨죠? 어머님도 아내분들도 그런 모습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남자라고 다 강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어머님은 배가 안 고프죠? 애들 먹는 것만 봐도. 그래서 어떤 노래, 옛날에 젊은이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게 나이 드신 어머님들은 짜장면이 싫어요.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아기들 키우는 젊은 엄마들은 입맛이 젊잖아요. 짜장면이 맛있죠. 애들이 짜장면 먹으려고 허겁지겁 달려드는데 먹으란 말도 안 하죠, 보통 애들이. 네. 눈치 봐가지고 엄마도 먹어야지, 엄마도 드세요 하면 엄마가 그 분위기를 봐가지고 그래, 나도 배고프다, 너희들 거 반 나눠 먹자 하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죠. 누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대부분 없다. 없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 엄마가? 엄마는 배부르다. 엄마는 나중에 먹어도 된다. 그게 크고 나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도 배고픈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우리 어릴 땐 짜장면이 귀해가지고 졸업식 날만 먹잖아요. 졸업식 날만. 근데 우리 형제들이 많으니까 짜장면 먹고 싶은데 감히 이제 집에서 중국집을 가자고 말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형들이 나이 차이 많으니까 좀 용돈이 있었는 것 같아요. 대학생이니까. 그러면 이제 모아가지고 500원을 모읍니다. 500원을. 그러면 이제 제가 막내니까 심부름을 해요. 냄비 하나를 저한테 들려줘요. 중국집 가서 짜장만 받아와라. 짜장만 500원에치 받아오래요. 왜냐면 면을 사면 비싸니까, 한 그릇에 500원이니까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 식구들은 많은데. 짜장만 받아오면 짜장면에 부어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니까 집에 와서 나눠가지고 밥을 막 비벼먹고 나눠 먹어요. 그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어요. 가끔 그렇게 하는데.

그때 어머님이 보고 있으면 엄마도 드세요 하면 엄마가 뭐래요? 엄마는 나중에 먹어도 돼. 엄마는 배불러. 아까 많이 먹었어. 뭘 아까야. 우리가 먹는 시간이 11시, 12시인데 뭘 아까 먹었어요. 엄마도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남편이 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젊은 집사님들하고 살짝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지나가다. 근데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본인들 스스로가 위기의 40대래요. 위기의 40대. 직장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려운 것도 많고. 사표를 써야 되나. 뭐 생각도 들고. 예, 근데 집에서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아내분들이. 그냥 열심히 일하나 보다. 인정받고 잘 살아가나 보다 하죠. 예,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좀 미숙해서 그랬겠지만 예, 그런 경우였어요. 교회에서 부목사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하다가 제가 몰래, 아무도 몰래 사표를 썼어요. 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 얘기 들으면 그 마음이 이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는데 그 교회 일을 한다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직장 가서 시달리고 인간관계 힘들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우회 눈치 아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고 한 10년 정도 일하면 막 그 뭐 은퇴할 때가 다 됐다 뭐 조퇴해라 명퇴해라 막 압력이 들어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제 뭐 서울에 있을 때는 젊은 집사님들이 40대 후반 되면 다 명퇴해야 된대요. 여의도에서 좋은 직장을 다녀도.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완전한 남편은 없어요. 남편은 늘 듬직했으면 좋겠고 강건했으면 좋겠고 웃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남편이 있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아내가 있겠습니까? 아내도 가족이 있어도 늘 외롭죠. 집안일 하나 외롭고 또 밖에 가서 일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또 집안일 하나도 힘들고 또 애들 보느라고 힘들고요. 또 완전한 자식 있겠습니까? 자식은요, 밖에 나가서는 잘한다는 것,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오면 30세가 되고 40세가 돼도 어린 양을 부리고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모든 사람은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별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요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남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뭐가 된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전한 믿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돼요. 완전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아요. 왜? 자기가 해도 되니까. 주님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할 때도 있어요. 나는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인정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세요. 어떤 그세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아는 그니라. 내가 너의 실패를 아는 그니라. 내가 너의 아픔과 눈물을 아는 그니라. 나야말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그니라 라고 대답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부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주님께 와오면 주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개를 당당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어깨를 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어깨를 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이 많아요. 그 중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소로다. 아멘.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눈을 들어.

0: 영계로다. 아멘.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기도잖아요. 말씀이 기도잖아요. 세상에서 좀 어려우면요, 자꾸 사람들이 믿음까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별개의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교회 와서도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주님께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우리가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어요.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냐? 그 사랑하면 됐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아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옛날에 그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자신감이 있었는지 기뻤는지 사명을 다해서 살아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베드로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나를 믿지 마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나는 나도 믿을 수 없는 아닌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완전한 나를 믿지 말고 완전하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75-9470번 창원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전에 창원에 와서 병원을 하고 있는 창원 한마음병원 의장 하충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 처음 만났던 기억은 어떠셨나요?
1: 제가 창원에 온 지 32년 됐고 극동방송도 30년 됐잖아요. 그제 그때쯤 한 30년 전에 구자천 선배님의 소개로 제가 시청자위원회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옛날 저 소소한 기억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의 30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실까요?
1: 사실은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지역 방송으로서 초창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어렵게 우리가 극동방송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점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적극

0: 적극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때 시청자 연일 때 가면은 정말 숨기는 분들한테 잘 해드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강렬한 기억은 없지만 그때 그부터 관계자분들께서 잘 하셨고 또 그 목사님들이 애쓰셨던 이종성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 엄청 극동방송 만들기 애를 많이 쓰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기도 합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을까요?
0: 그거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처 외할머니가 개척교회를 만드는데 애쓰신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면 어려운데 그 도와줘야 되는구나. 또 지부장님께서도 개척교회 사는데 어려운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당연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처 외할머니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소중한 기억들 특히 저 요새는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죠? 인구도 줄어들면서 교직해 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부족하지만 우리 저희 할머니가 하셨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죠. 이제까지도 제가 창원시에 32년 살면서 교계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했고 도와드렸고 그 일환으로 또 교직해 사모님 모시고 행사할 때 제가 지원해 드렸다고 생각해요.
1: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0: 극동방송이나 하나님이나 한마음비롯 같은 인류, 핵심 가치는 인류예요. 특히 요새는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극동방송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재병회의 역할도 있을 거라고 싶은 생각인데 우리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선을 거기다 돌려주신다면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한마음병원도 이제까지 저희 것처럼 어려운 일과 함께해서 그분들이 잠시나마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원 극동방송 30주년 화이팅!

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은혜로운 찬양들, 시원한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힐송 유나이티드의 에브리데이로 출발합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은 힐송 유나이티드의 에브리데이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목요일 에어컨 삼행시 미션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오늘 출석 단어 충전 두 글자 빠지지 않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삼 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 스틱 선물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서머 스페셜 특집 건강 칼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아름다운 축복의 가사 그리고 멜로디가 너무너무 좋은 찬양,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꿈이 있는 자유의 하연이에게 만나봅니다.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수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의사 이수현입니다. 오늘은 재활의학과의 대표적인 치료 대상인 척수손상 재활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도 의학적으로 수면마비라고 불리는 과잉울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의식이 청명한데도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공포스러운 느낌, 척수손상, 특히 경추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장애가 발생한 경우 환자분이 직면하게 되는 장애의 형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가위눌림 증상과 유사하지 않을까 합니다. 척수손상장애는 운동마비 증상에 더하여 감각마비, 대소변장애, 극심한 신경병증성 통증 등의 증상뿐만 아니라 항상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요로감염, 폐렴, 욕창, 골다공증, 기립성 저혈압, 심부정맥혈전증 등의 합병증을 동반합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집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신경으로 다시 나뉘는데, 모든 신경세포가 그렇듯 신경세포 손상은 그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 신경세포 재생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말초신경이 담당하는 부위는 부분적임에 비해 중추신경계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영역을 관장하다 보니 중추신경계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후유 합병증이

0: 마비 정도를 평가하여 척수 손상의 장애 정도를 분류합니다. 즉, 레벨로는 요추부 척수 손상보다는 경추부 척수 손상이, 운동 및 감각 마비 정도로는 불완전 마비보다는 완전 마비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합니다. 영화 슈퍼맨을 기억하시나요? 슈퍼맨 관련 여러 영화가 나왔었지만 영화 슈퍼맨 주인공의 원형은 단연 크리스토퍼 리브입니다. 아주 건장하고 잘생긴 배우였죠. 전성기를 구가하던 크리스토퍼 리브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승마 중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경추부 척수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남은 생애를 침대와 특수 제작된 의자에서 지내게 됩니다. 얼굴만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 숨쉬는 것조차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척수 손상은 낙상이나 추락사고, 교통사고, 다이빙 등 스포츠 손상 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처하는 인력은 사고를 당한 분의 심폐기능 유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응급조치 ABC를 시행하면서 척추 등 손상 예상 부위를 최대한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손상 부위의 2차적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병원 이송 후 척수 손상 부위에 대한 약물 치료, 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시행되며 이어 앞서 말씀드렸던 운동마비, 감각마비, 자율신경계마비 등으로 인해 유발된 일상생활 동작 전반에 걸쳐 발생한 장애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시행받게 됩니다. 즉, 척수 손상의 레벨과 장애 정도가 평가된 다음 균형 유지, 기립, 보행, 식사하기, 옷 입고 벗기, 대소변 처리 등 본인 스스로를 챙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 일상생활 동작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 여정의 재활치료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척수 손상 재활치료를 통한 장애의 최소화는 시간적으로 초기 1년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재활치료를 통해 기능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잔존장애의 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주기적으로 꾸준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척수 손상 발생 초기 재활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증상이 불안정한 시기임으로 해서 요로감염, 폐렴, 폐혈증, 욕창 등과 같은 많은 합병증들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발생한 척수 손상의 후유 합병증으로 인해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심한 정신적 혼돈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해서 이 시기에는 환자분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분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예정 속에서 예외 없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심한 장애를 겪게 된다는 것은 분명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 상태에서도 인생을 더 값지게 만드는 분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삶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수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화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Fear Worship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직 출석 문자 보내지 않으신 분들 계신다면 이 충전 두 글자, 충전 두 글자 문자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에어컨 삼행시, 오늘의 데일리 미션 에어컨 삼행시도 여전히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 에어컨 삼행시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양 두 곡 들어볼게요. 먼저 오카리나 연주로 함께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셀러브레이트 지저스 생명 주께 인내까지 듣고 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다윗과 요나단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1: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 How do we help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develop a Christian worldview about technology in this digital age?
1: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기술을 바라보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도록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2: We live in an age whe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s occurring at a speed that past generations could only have imagined.
1: 우리는 과거 세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 When I was a boy, we had a radio but no television.
1: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라디오는 있었지만 텔레비전은 없었습니다.
2: We had a radio in the house but no radio in the car.
1: 집에서는 라디오를 들을 수 있었지만 자동차에는 라디오가 없었습니다.
2: Our telephone was fixed to the wall.
1: 전화기는 벽

0: 벽에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1: Today we carry sophisticated digital technology in our pockets 24/7 wherever we go.
0: 하지만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1: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mises to bring even bigger and more rapid changes in the lifetimes of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0: 그리고 인공지능의 등장은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살아가는 동안 훨씬 더 크고 빠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1: How can we arm our children with a Christian worldview in a world of rapid technological change?
0: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기술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까요?
1: First, we need to start with a posture of gratitude.
0: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1: Only human being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can develop tools and invent new technologies and products.
0: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도구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 Just think of what our lives would be like without electricity, running water, vaccines, and antibiotics.
0: 전기와 수돗물, 백신과 항생제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1: Genesis 4 verse 21 describes Jubal as the father or originator of all who played stringed and wind instruments, such as the lyre, harp, and flute.
0: 창세기 4장 21절에서는 유발을 수군과 비파, 피리와 같은 현악기와 관악기를 연주한 사람들의 조상으로 소개합니다.
1: He is the first person recorded in history to make tools. In this case, tools that enhanced our human ability to make music beyond what we can simply do with our voice.
0: 그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도구 제작자입니다. 그가 만든 도구는 사람의 목소리만 아니라 악기를 통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1: Exodus 31 tells us the story of the building of the tabernacle. It is another story of the God-given gift of using tools to make something new.
0: 출애굽기 31장에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도구를 사용해 새로운 것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1: Scripture tells us God filled Bezalel with knowledge and skill to make artistic designs for work in gold, silver, and bronze, to cut and set stones, to work in wood, and to engage in all kinds of crafts.
0: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금과 은과 놋을 다루고 보석을 세공하며 나무를 다루고 여러 가지 공예를 할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 The Christian worldview is not against tools and technology.
0: 기독교적 세계관은 도구와 기술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1: In fact, I hope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can be at the forefront of new inventions that benefit our neighbors.
0: 오히려 저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새로운 발명의 선두에 서기를 바랍니다.
1: But there is an important point where the Christian worldview is different from the worldview of the world.
0: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은 세상의 세계관과 분명히 다릅니다.
1: The Christian worldview recognizes God as the source of the wisdom and skill to invent new technologies and invent new products.
0: 기독교적 세계관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을 발명하는 지혜와 기술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1: And that means that we must use that skill and wisdom to His honor and glory.
0: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 지혜와 기술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0: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 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 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1: 신입 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20 055-269-9810 창원극동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 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김해 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파워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우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 온갖 질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눌려 살기도 하고 자연재해에 눌려 살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 힘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지만은 우리는 힘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 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판거리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다짐하고 여러분의 또 함께 해주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힘 빠져 하는 그 이유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힘이 없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뜻대로 세상이 잘 살아가지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 이유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내어 살기를 원하시는데 답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동행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또 함께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책들도 많이 있고, 성경에서도 여호와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피부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와닿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크게 대답하셔야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성전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만 들었지 여러분 실제 경험하고 인정을 해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고기 종류마다 조금 물 바깥에 나와 있어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아가는 물고기들이 있는가 하면 물에서 나와자마자 죽어버리는 피렘이나 뭐 고등어나 뭐 멸치나 꽁시나 이런 것들은 빨리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곁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동행과 함께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바로 곁에, 여러분과 지금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멘으로 인정할 때 그게 동행이고 함께입니다. 여러분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지, 여러분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지금 있으신지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 원인도 이유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아픔도 문제도 해결되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 정말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은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왜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 많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첫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요, 와 제가 하도 힘이 없어서 배탈이 며칠 전까지 나갔고 막 그래서 와 이거 어쩌나 이거 뭐 살은 빠졌고 뭐 성도들 보는 사람들마다 살 빠졌다고 그러고. 아니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힘 주시고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제가 힘들게 지금 설교를 하게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저는 강단에만 딱 올랐으면 아프고 힘들고 약하고 힘없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설교하고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설교하게 되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내 곁에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게 되면 어려운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정말로 여러분 힘든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힘없다, 나는 힘이 안 난다, 힘들어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다윗의 입술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힘들다 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세상에서 정말로 다윗만큼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영광만 생각하지 영광이 오기 전까지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나의 곁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는 생각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힘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때 첫째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가득 채우게 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힘이 생기느냐, 찬양하

나오나 1, 2, 3절을 한꺼번에 부르려고 하니까 이래 짧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이 힘 빠진다, 힘 없다 이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힘이 되어주세요.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힘으로 안 풀리는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매일같이 힘들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을 너희에게 위임하고 내 힘을 너희에게 위임하니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가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때로는 원망어린 말씀을 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예? 제가 설교할 때 몇 번은 했는데, 그런데 까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번은 했는데도 까먹어 주시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새벽기도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가족도 새벽기도 이렇게 하시고 난 아담이 미워 죽겠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텐데, 걱정 없이 힘들지 않게 세상을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힘드시니까 아버지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안타까워 하시면서,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힘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면 우리에게 문제될 게 별로 없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있지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이고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복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곁에 계신 것으로 생각지 않고 예배 시간만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만 흘러들어 돌아가고 일주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그분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말씀의 약속을 한 번도 기억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세상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려 주신 분이 계셔서 어디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사님 교회 오면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고 교회 오면 막 병도 낫는다고 그러고 그런데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더 미워하고 사람들이 더 나를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서 막 목사님 막 지나가는 목사 붙잡고 막 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면 곤란합니다. 마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 김해 중앙교회 정상적인 성도들은 새 가족이 누가 오든지 간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 사람에게는 비판하는 이야기로 자꾸 들렸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세상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세상의 것들로, 세상은 돈이 힘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은 가진 것이 힘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강요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분이 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하여는 정말로 수고도 에너지도 힘도 많이 써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그 하나님으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즉시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사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 삼천제를 드려야 어떻게 되고 뭐 1만 보를 걸어야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교의 책을 내가 한 권에 읽었는데 그거 읽어보면 저 부처가 있는 곳에 닿으려고 그러면 이 세상 제일 높은 산을 2만 몇천 몇백 몇십 몇 분을 넘어야 그 부처가 있는 곳에 갈 수 있대요. 이 세상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인데,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산을 2만 몇천 몇백 몇 분을 넘으려고 그러면 신을 만난다고, 저 자기의 신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달려오셔서 뭐가 힘드냐 그렇게 쉬운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김해 중앙교회 보통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0: 왜 힘들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 왜 힘이 들어요? 예수를 어중간하게 믿고 흘러가는 예수,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처럼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그 힘이 없는 거죠.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오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0: 지금 누가 적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식민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의 모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다 훼파되었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의 소문을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태어난 여러분 이민 1.5세대 이념 이민 2.5세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으면 미국은 속지주의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자동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이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느헤미야는 지금 여러분 지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은 또 그에게 주어진 일이 여러분 이 왕의 음식을 마지막 체크하는 그 당시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왕에게 독약을 탄 음식을 먹여서 죽여 왕권을 빼앗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 자기들이 힘을 길러가지고 자기 힘으로 왕권을 빼앗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시절인지라 왕의 주변에 강력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포진시켰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여러분 충성심이 요구된 사람이 포진된 그 자리에 지금 느헤미야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임금이 먹는 음식을 독약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먼저 먹어보고 안전한 음식을 임금에게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지금까지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게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1.5세대 되고 2세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교민들이 미국에 있어도 항상 미국도 좋아하지만은 한국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길을 닫혔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알기를 원치 않았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영적인 길을 가지고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고 환난 중에 있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 1차 포로로 귀환된 사람에 이어서 세워졌지만은 여러분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 없으니 여러분 시골의 집집마다 담이 있지 않습니까? 담은 그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담을 쌓아두죠. 경계선이라고 하는 담이 또 있죠. 그런데 담 가지고 안 되면 그 위에 소주병을 깨가지고 또 유리를 심어놨지 않습니까? 도둑 들어오면 안 된다고. 소주병 유리가 또 불안전하면 거기에 철조망을 이렇게 둘둘둘 감아두지 않습니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안전이 지켜집니까? 안 되니까 또 집안에 세 마리 진돗개를 구석구석마다 포진시켜가지고 진돗개를 가지고 사람들이 오게 되면 막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진돗개 철조망 여러분 담을 높이 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쌓은 담들은 사람이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성전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손상되고 있는 이 성전을 보호하고 지키는 성전 벽을 짓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요. 4절이 있습니다.
1: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0: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영적인 길을 열고 보니까 나의 조국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고 특별히 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더더욱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매일같이 침입자들에 의해서 훼파되고 예배도 바르게 드려지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예레미야가 처한 우리의 힘의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예레미야가 갑자기 그러면 뭐 몇백 킬로를 들을 수 있는 이 물리적인 힘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왜

0: 응답이 없겠습니까?
1: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나중에 그 귀환을 해서 여러분 성전벽을 불과 52일 만에 어느

0: 자, 뭐 복장 빠간 줄 하고 난닝구 막 이분들로 누가 물어 가겠습니까? 김해에서는 제가 복장도 조심스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갑니다. 저쪽에서 40대 중후반쯤 되었을까요? 젊은 좀 예쁜 여성들인 것 같았습니다. 복장도 나름대로 정장 비슷한 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친구들이 와서 같이 산보도 하고 걷기 운동도 많이 하는 장소였던지라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고 저 사람도 왔구나 이래 지나가는데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세 사람이 바다 밑에 가서 이 구슬 하고 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징얼징 징 그 젊은 사람이 징을 둥둥 두드리고 또 한 사람은 이래 사고 또 한 사람은 쌀로 가지고 뭐 이래 사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묘사를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바닷가에서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배짱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정말로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다니는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찾는다고 그런 대담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젊은 여성들이.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금식하며 간구한 이 기도가 임금이었던 사람이 바라보게 될 때에 너무나도 간절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임금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금이 느헤미야에게 네 무슨 기도를 했느냐? 그래 이렇습니다. 그래 군인들을 보내줄 테니 네하고 같이 보내줄 테니 네 소원대로 가서 성벽을 쌓아서 네가 믿는 그 신에게 기쁨이 되고 오거라.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맨날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와 믿는 그 왕을 감동시키셔서 느헤미야에게 그 소원대로 네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첫 번째 힘은요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 힘은 기도였습니다. 금식하는 기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경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한결같이 보십시오. 다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듣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옆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즉시 반응을 보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든지 아픔이든지 어려움이든지 고통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즉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담대함으로 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디서든지 간에 기도하게 될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될 때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아이고 씨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기도 안 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십니다. 기도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겁이 나고 기도 하려고 하니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이런 부끄러워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나. 그런데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라는 그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레미야에게 빨리 가서 가라. 임금 예수와 믿는 그 임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 세상을 힘들게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부르면 즉시 오시는 하나님, 찾으면 즉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동행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과 함께하자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까요?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분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확신 없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되지도 않고 응답이 없는 것이 되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세 번째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으로 보면 언약이고 율법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1: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0: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말씀에 관심을 두는 자,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서 나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나는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엉터리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왜 성경으로 기록한 성경으로 남겨두셨습니까?

기록하고 남겨둔 이 성경 속에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도 다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해결점도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배제해두고 자꾸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표현을 삼가하십시오. 표현을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부분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예사롭게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의 일반화가 되면 우리 교회가 바로 이단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힘의 원천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내 곁에 내 어떤 소리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무슨 그렇게 힘이 있겠습니까? 묘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아, 배가 고프지. 그것도 모르노. 안 먹고 기도하면 첫 번째 배가 고프지. 그런데 묘합니다. 금식 기도를 자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식 기도할 때에 그가 정말로 배가 고픈 한 정점만 지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여 계속 금식을 하게 되면 기도하면 금식 기도의 고통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금식 기도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오늘 표현된 계명과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힘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힘의 방편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매달 외우는 말씀이 있고 성경 통독팀에서 또 성경 읽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통독팀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읽는 것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양에 집착해서 억지로 성경을 읽는 것보다 오늘 한 구절이라도 내 말씀으로 삼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숙제처럼 내가 오늘도 10절을 10절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10절을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나쁜 버릇은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로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 지금의 중앙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이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지역교회를 선도해 나가는 힘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해 중앙교 성도 여러분, 믿으면서도 힘들게 살아가시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힘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여러분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말씀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니까 말씀이 나에게 실제 힘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도 힘이 되지 않은 분 하나님을 바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김해 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기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100%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계속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탱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중앙교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위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정말로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픔 중에 지금도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이번 주도 암수술 받는 성도도 있고요. 지금 상을 당하여 있는 가정들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가정들만 하더라도 힘 빠지는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간절한 금식의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김해 중앙교회는 힘든 세상 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은 힘들게 김해 중앙교회가 버텨나가는 것이 아니라 김해

0: 중앙교회가 힘 있는 교회로서 힘 있는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고 교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2771번 김해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저는 중국 땅에 살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오늘 찬송 노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부르면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다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의 한 사람으로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우지가지할 데 없는 저희들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큰 은혜 아래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0: 은혜를 받는 자로, 나누는 자로,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사는 한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 샘물의 발목을 죽이면서 세상에 참된 복과 소금으로, 빛과 소금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전파자의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세상의 빛으로 많은 세상 사람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배우는 삶,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꺼지지 않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인도자이시며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나누면서 김서연 자매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김서연 자매 선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해 볼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늘의 찬송가 1절과 4절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곳에 가득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김서연 자매 선곡인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사랑의 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서연 자매 고백과도 같이 그 간절한 소망과도 같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오늘도 북녘당 가운데 흘러들어가고 그곳에서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회복의 열매가 가득 맺힐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계속해서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서연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0: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8월 6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

함께 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들도 참 많은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이해는 이 땅에 매여 있고 철저히 인간적이고 또 유한하고 좁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계를 모르시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지만 그분은 영원을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한시적인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한 것에 근거하여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우리 주님의 논리, 우리는 설명하기보다는 받아들여야겠죠. 또 모든 조각을 꿰맞추려 하기보다는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주님만 신뢰하는 놀라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으로 문을 열었고요. 감사해 이상혁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까지 띄워드렸어요. 계속해서 나누는 찬양들로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신청 찬양 지금 떠오르는 곡들 있으시면 이 방송 전국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6992번님께서도 함께 해주셨고요. 하나님을 곳곳에서 사모하는 분들과 함께 찬양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원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쉼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어 찬양으로 더 마르틴스의 찬양 듣고 왔고요. 주님 먼저 가세요. 김동욱의 찬양도 듣고 왔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매일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국 8도의 내 삶의 노래로 흐르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또 찬양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마커스가 찬양합니다.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영원한 것에 근거하여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에서 또 하루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신뢰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단테의 신곡은 인류 문학사의 길이 남을 최고의 걸작으로 뽑힙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에서 단테의 신곡을 검색하면 관련 도서가 12,000권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무려 1만 권이 넘는 책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단테의 신곡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책이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어떠세요? 이 말을 듣고 성경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50억 부가 넘게 팔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책, 단순한 책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매일 읽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만큼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있지 않다면 이제 다시 성경을 접하기로 결심해야 되겠지요. 세상의 유일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을 믿는 만큼 즐겨 읽고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이 더욱 커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지구가 많이 아픈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누리기만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 환경을 돌보는 작은 실천이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 땅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함께 하신 첫 찬양은 강찬 목사님의 아주 신나는 찬양이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서머 스페셜 기간입니다. 제 이야기보다는 제 멘트보다는 찬양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니까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 곱씹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감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거라. 바로가 물가로 내려올 때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네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과 내 궁에 파리떼를 풀어놓겠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과 그들이 딛고 선 땅에도 파리떼가 득실거릴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날 때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거룩한 곳으로 삼겠다.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을 것이다. 그 일로 인하여 너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네 백성과 내 백성을 분명하게 구별하겠다. 이 표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바로의 궁과 신하들의 집에 파리떼가 득실거렸다. 이집트 온 땅이 파리떼로 폐허가 되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어서 가거라.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이 땅에서 드려야 한다. 모세가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바로가 말했다. 좋다. 내가 너희를 내보낼 테니 가서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모세가 말했다. 내가 이곳에서 나가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일 파리떼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에게서 떠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이지 마십시오.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내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파리떼를 없애주셨다. 파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또다시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경고하건대 네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붙잡아두면 하나님이 들에 있는 네 가축을 칠 것이다. 너의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쳐서 극심한 병이 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명하게 구별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짐승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일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 이집트의 가축은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일어난 일을 알아보니 과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9장 7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긴다고 할 때 나의 힘, 나의 의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기는 힘이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이미 이겨놓으신 겁니다. 오늘 밤 그 피의 능력을 생각하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Charity Gale의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들려드렸습니다. 보통 피라고 하면 좀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피는 곧 생명이다 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줬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졌어야 할 자리, 내가 갚았어야 할 그 빚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 빚에 매어 살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제 죄책감 때문에 눌려 지낼 때, 과거가 자꾸 나의 발목을 잡을 때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처리된 일이고 예수님의 피로 다 갚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나의 꿈, 내 소망, 위클레시아의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잔치 공동체의 우리의 예배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어지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빚이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런 큰 빚을 대신 갚아준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과연 할수 있는 게 뭘까 싶네요. 뭐이 정도면 됐죠 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고맙다고 하는 게 맞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했나 계산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늘 빠듯해집니다. 그런데 다 갚아졌다라는 걸 알면 그때부터는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나. 오늘 하루 살아온 것도 따지기보다는 고맙다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그리고 찬양으로 가득 넘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저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벳의 당신이라면, Here Round의 베드로의 노래, 그리고 빈들의 복을 받기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새벽에 여러분께 인사드렸는데요.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자비와 양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떠셨어요?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려는 여러분의 마음과 모습이 또 보내주시는 문자 사연 안에서도 보여서 저도 참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미가서인데요.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달빛마을 김상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희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부여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 이웃을 향한 열매 세 가지,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함께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그냥 테마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 세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했는데요. 이 양선은 성령님이 세상에 뿌려주시는 단비와 같은 것으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참 빠르고 선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함이란 복음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흔적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확대되고 진보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나 혼자만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 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함은요, 하나님의 본질을 형성하는 사랑의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 4.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우리의 삶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오늘도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시는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자비와 양선이라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 함께 나눴는데요. 이번 한 주간 많은 열매 맺으셨어요. 아, 저도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께는 뭐 이러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삶에서도 실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매 순간순간 또 나만이 아는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또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씩씩하게 걸어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셨죠? 이웃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아름다운 열매를 산 가운데서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나의 쿠페를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애쓰셨어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하트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야구 선수들의 경우 어깨에 힘을 잔뜩 주면 오히려 공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힘을 빼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해야 스윙이 무리 없이 되고 방망이가 잘 돌아 안타와 홈런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힘에 매몰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힘과 능력의 성격이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관심받고 더 사랑하는 데 있다면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로 더 연약한 이들을 더 사랑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원십의 주 은혜임을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한경미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재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조홍성의 Fly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El Shaddai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펜타토닉스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소진영의 내 주의 부열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땡스기빙 밴드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이미 그랜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앤 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시간 맞이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하죠.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정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때야 묻고 또 죄에 더럽혀질 때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또 주님을 생각하며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는 삶. 주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또 제가 정결하게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전해드렸는데요. 정결하게 사는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마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본받을 만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이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 정결하게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지 세상 속에서도 추앙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모습인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지, 그런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오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흘려보내세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나누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과 함께 북녘에 있는 성도님들께는 귀한 복음의 진리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을

갖고 기도의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땅에 세워져 있는 탈북민 교회들 여러분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남과 북의 그리고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 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금요일의 날씨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지 7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지요. 그 열매로 이 대한민국 땅에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지금까지 보내주셨고 수많은 탈북민 교회들도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계속 더 많이 필요합니다. 탈북민 교회와 성도분들이 복음 통일의 주역으로 자라나고 또 이 땅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더 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해야겠죠?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매주 각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안내해 주실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우리 탈북민 교회에도 사역의 기지개를 더 활짝 펴고 더 열심히

0: 열심히 사역을 해나갈 줄 믿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교회는 멀리 대구까지 가겠습니다. 어느 교회지요?
1: 네, 대구에 있는 상인제일교회입니다. 그 대구 달서구에 상인동이 있다 그래요.
0: 네.
1: 그 상인동에 세워진 탈북민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1이라는 것에 최고라는 의미가 있죠.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탈북민교회가 되자라는 의미를 이름에 담았습니다.
0: 예, 영남 지역 첫 번째 탈북민교회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우리 지금 한국에 한 70여 개의 탈북민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중에 남한 출신 목회자가 세운 탈북민교회가 30% 정도가 됩니다.
0: 네.
1: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예.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0: 그러면 역사도 꽤 오래됐겠네요. 네. 교회들 중에는.
1: 네, 예, 그렇죠.
0: 몇 년 정도 됐을까요?
1: 2004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0: 와.
1: 올해로 21년 차가 됩니다.
0: 네, 자 목사님 한번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목사님 성함은 김정환 목사님입니다. 통합측에서 신학을 하셨고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 90기 졸업이네요.
0: 네.
1: 그리고 목사님 특별히 학교를 졸업하고 13년 정도를 남한교회를 섬기셨고요.
0: 네.
1: 그리고 2004년경에 대구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때 우연히 학교 선배로부터 지금 탈북민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해 오고 있는데 이분들을 섬기는 일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래요.
0: 예.
1: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대구 하나센터의 전신인 대구 북한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정착 도우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0: 네, 많은 분들이 특히 목회자분들이 이 탈북민 정착 도우미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도와주시는 거죠?
1: 보통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오면 정부 기관에서 신원 조사를 받고요.
0: 네.
1: 그리고 안성의 하나원이라는 통일부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세 달 동안 정착 교육을 받습니다.
0: 네.
1: 그런데 한국 사회를 세 달 만에 안다는 게 거의 그렇죠. 불가능하겠죠.
0: 그렇죠.
1: 그리고 나면 이분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배정이 되는데 그 지역에서 이분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0: 예.
1: 네. 그곳에 등록이 되어서 정착 도우미로 활동하게 되면 이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동사무소 업무를 어떻게 보는지 또 일정 기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0: 지원받을 수 있도록
1: 맞습니다.
0: 하는 거죠.
1: 네. 네. 그리고 담당 형사와 만나는 것, 휴대폰 개설하는 것, 은행 업무 보는 것, 참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안내가 필요한데
0: 네.
1: 그런 것을 안내하는 역할을 정착 도우미가 하게 됩니다.
0: 그래도 맨땅에 네가 알아서 부딪혀라 이런 게 아니고 곁에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우미 분들이 계시니 참 다행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예.
1: 지금은 이런 에피소드가 별로 없는데 예전엔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한국에는 아파트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0: 네.
1: 똑같은 네모 건물이죠.
0: 네.
1: 그리고 숫자만 기록돼서 구분을 하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잠깐 일을 보러 밖에 나왔다가 본인 집을 찾아 돌아가야 되는데 집들이 다 똑같이 생겨서 간혹 집을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0: 네.
1: 네, 그럴 때 또 정착 도우미 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그 집을 안내해주고
0: 네.
1: 예전에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아마 그런 에피소드가 이 김 목사님께도 있었나 봐요.
1: 네네. 네.
0: 자, 그런 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도 이어졌을 것 같아요.
1: 네,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일반 남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탈북민 분들을 한 분, 두 분 이제 본인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0: 네.
1: 그렇게 해서 탈북민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0: 사실 탈북민 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같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쉽지만 않으셨었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북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0: 그러니까요.
1: 우연한 교회 선배 부탁을 받아서
0: 네.
1: 이 정착 도우미 사역을 시작한 것이 이제 탈북민 교회로까지
0: 네.
1: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0: 자, 그렇게 또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대구 상인제일교회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교회에 세운 목적과 비전 함께 살펴볼까요?
1: 네, 우리 목사님 네 가지 목적을, 비전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첫 번째, 부모, 형제, 친척이 있는 북한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
0: 아멘.
1: 두 번째, 지역과 사회를 위해 섬기는 교회. 세 번째, 사람의 통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네 번째, 복음 통일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북한이 열리면

0: 우리 성도님들의 고향으로 달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1: 아멘. 자, 이런 비전을 품고 있는 대구 상인제일교회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사역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주요 사역이 어땠는지 또 올해 사역 계획은 뭔지

0: 함께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끌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기도죠, 기도.
1: 그렇죠.
0: 그래서 첫 번째 중점 사역이 중보기도 팀입니다.
1: 네.
0: 특별히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문제, 남한에 정착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 이웃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분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특별히 상인제일교회는 성경필사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요.
1: 네.
0: 성경필사를 하는 중에 북한 교화소에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 성도님이 성경필사를 신약을 다 마쳤는데
1: 예.
0: 그 이후에 교화사에서 풀려나게 됐다는 간증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이런 간증이 마음에 있으면 더 열심을 내게
1: 맞아요.
0: 되잖아요.
1: 네.
0: 그리고 특별히 지역교회와 연계해서 그 지역에 정착해 있는 탈북민 가정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1: 네.
0: 사실 우리 탈북민 이웃들에게 가장 절실한 날이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나잖아요.
1: 네.
0: 가족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명절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이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 일을 17년째 진행하고
1: 와,
0: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대구에 계명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1: 예.
0: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연계해서 우리 탈북민 이웃들에게 김장김치, 햅쌀 나눔을 10년 가까이 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송년의 밤을 개최해서 우리 탈북민 이웃들에게 문화 공연을 보여주고
1: 네.
0: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있고요. 우리 반찬 나눔 사역 그리고 각종 경조사 지원을 통한 전도 사역. 여러분 이렇게 보면 딱 NGO
1: 그러네요.
0: 성격이 드러나죠.
1: 네.
0: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 목사님이 해오고 계십니다.
1: 참 대구 상인제일교회가 이 수많은 사역들, 특히 탈북민 정착과 또 지원,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물질도 필요할 텐데
0: 그렇죠.
1: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재정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0: 네. 사실 탈북민 교회가 20년 넘게 사역을 지속해올 수 있었던 중요한 목록 중에 하나는 주변 교회와 또 마음 있는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재정적인 어려움이 참 많이 있죠.
1: 네.
0: 우리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비량으로 교회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있는 상황이어서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교회가 섬기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마음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이제 참 감사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하나님 공간을 넓혀 주시옵소서.
1: 네.
0: 계속해서 탈북민 이웃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참 비좁은 공간 그리고 낡은 공간 때문에 이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1: 예. 보니까 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교회의 좀 낡은 공간을 카페처럼 꾸며서
0: 예, 예.
1: 지역에 이제 탈북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주셨어요.
0: 예.
1: 그러려면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할 거고 각종 기자재도 필요하고 커피 뭐 관련 도구도 필요하고
0: 그렇죠.
1: 예,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마음에 지금 감동 있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대구 상인제일교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대구 상인제일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0: 네, 특별히 목사님 지금 교회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1: 네.
0: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우리 상인제일교회 탈북민 여성 집사님의 남편이 지금 간암 말기로 투병 중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 아직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상태라 그래요.
1: 네.
0: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상인제일교회 탈북민 성도들이 우리 북한에 두고 온 온 가족들의 영혼 구원과 경제적인 해결을 위해서 매일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선한 응답이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1: 예.
0: 특별히 상인제일교회가 올해 성령의

0: 불길이 타올라 부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정환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목사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시간 짧게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정환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송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함께 소개해 주신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다음 주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이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닷새 동안 이어졌던 미 이란 간 소강 국면이 깨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정상이 워싱턴에서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며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제2의 희토류 사태를 막겠다며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력 인버터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대중국 첨단 기술 견제를 강화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가 12만 명을 넘어서며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출생 증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라면의 해외 판매액이 올해 처음으로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 업체들도 한국 라면의 성장세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으로 최소 13명이 숨지고 단수와 정전이 이어지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국경경비대 병사가 무장 탈영한 가운데 열악한 복무 환경과 국경 밀수 단속 강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평양 외화상점에서 고위층을 상대로 명품을 밀매하던 조직이 적발되면서 안전부 간부들까지 연루된 비리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닷새 동안 이어졌던 미 이란 간 소강 국면이 깨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공격에 대응해 요르단의 미군 공군 기지와 중앙지휘소를 향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모두 요격했으며 미군은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군은 사우디아라비아 군과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세력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이번 공습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서로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이란이 닷새 동안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자제하며 유지해온 소강 국면을 깨뜨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양측이 다시 무력 대응을 주고받으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미국의 추가 대응과 이란의 후속 군사 행동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정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각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약 3년 만에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며 대이란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이란과도 사실상 같은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과 방공협력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카스피해에서 이란이 연루된 러시아 군수 수송망을 타격한 사실도 공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와 중동 안보 문제를 집중 논의했고 양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도 별도 회담을 열어 이란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협력이 심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점차 하나의 전략축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두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가진 것도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력 인버터 등의 수입을 금지하며 대중국 첨단 기술 견제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출시되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 보행 로봇, 데이터 센터용 전력 인버터 등에 대해 수입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제품이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규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규 제품에 즉시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이미 승인된 제품의 판매 허가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희토류처럼 특정 국가가 핵심 산업을 장악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는 동시에 중국의 기술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중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과 로봇, 전력 설비 등 미래 핵심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모두 12만 2,6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5월 출생아 수도 23,160명으로 지난해보다 13.6% 증가하며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도 0.85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높아졌는데요. 특히 첫째 아이 출생 비중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5월의 혼인 건수는 신고 가능한 날짜가 줄어든 영향 등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사망자는 이른 폭염과 큰 일교차 등의 영향으로 5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29,573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출생 증가에 힘입어 인구 자연 감소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출생 증가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추세로 이어질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컬처와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국내 라면 업체들의 수출과 해외 생산 판매를 합친 해외 매출이 올해 처음으로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업체들의 해외 매출은 2023년 2조 6천억 원에서 지난해 4조 1천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5조 원 돌파가 예상됩니다. 농심과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 해외 매출이 각각 20%, 38%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에서도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약 28% 늘었습니다. 업체들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수요 증가에 맞춰 해외 생산시설을 확대하며 공급 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 K라면의 빠른 성장세에 라면 종주국인 일본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라면 업체 니신 식품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약진으로 프리미엄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고 평가하는 등 K라면의 세계 시장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라면을 넘어 다양한 식품으로 확산하면서 해외 성장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1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으며 여러 명이 실종돼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에서는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과 함께 건물 일부가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했고 제지 공장에서도 굴뚝이 붕괴해 직원들이 매몰됐습니다. 지진 이후 규모 4 이상의 여진이 잇따르면서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약 14만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3만 5천여 가구가 정전됐으며 일부 병원은 정전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자위대는 급수차를 투입해 주민 지원과 복구 작업에 나섰고 소방당국도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0일부터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이 예보되면서 대피 주민과 구조 인력의 온열 질환 우려도 커지고 있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추가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장소에 머물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의주군 국경 지역에서 근무하던 국경경비대 31여단 소속 하급 병사 한 명이

무장을 한 채 근무지를 이탈해 군 당국이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부대는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수배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행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군 당국이 복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부대는 식량 공급은 물론 내의와 치약, 칫솔 같은 기본 생필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병사들의 극심한 생활고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당국이 최근 국경 밀수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병사들이 밀수 묵인 등을 통해 얻던 비공식 수입마저 끊기자 군 내부에서는 굶어 죽느니 탈영하는 편이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북한군 당국은 탈영병의 고향인 평안남도에 체포조를 보내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무장 탈영인 만큼 추가 범죄나 치안 불안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경경비대의 열악한 복무 환경과 군 내부의 어려운 실태를 다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평양 대성구역의 한 외화상점에서 고위층 부녀자들에게 해외 명품을 은밀히 판매해온 외화상점 지배인과 무역지도원이 당국의 특별 단속에 적발됐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당 지시로 조직된 비사회주의 척결 특별합동그룹반은 수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이달 중순 외화상점을 전격 급습해 현장에서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샤넬과 롤렉스 등 해외 명품을 비공식 통로로 들여와 평양 고위층에게 판매하며 외화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속 과정에서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밀수품과 달러, 위안화 현금도 함께 압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외화 상점의 불법 거래를 묵인하고 뇌물을 받아온 대성구역 안전부 간부들의 연루 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권력기관 간부들까지 잇따라 체포되면서 평양 고위층 사회와 권력기관 내부에 상당한 충격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화 상점과 무역 부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확대하며 유사한 비리 사례가 있는지 추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가끔씩 구름 많겠는데요.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7도로 전망됩니다. 전 지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 26도, 파주와 춘천 24도, 낮 최고기온은 춘천 34도, 파주 32도, 인천 31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도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25도, 대전과 세종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청주 35도, 대전과 세종 34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이 맑고 화창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가 28도, 제주 27도, 서귀포 26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4도, 서귀포 33도, 이어도 2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양덕과 자성, 강계, 희천의 하늘에는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 양덕과 희천 24도, 자성과 강계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강계 31도, 양덕과 자성, 희천 30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주와 장연,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 32도, 개성

0: 영 31도, 장연 29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지역에 따라 날씨가 맑거나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함경 남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북청 24도, 무산 19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35도, 북청 28도, 무산 2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 그리고 동해 남부까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0.5에서 1.5m의 파도가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 이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고 또 납북해왔던 사람들과의 왕래도 끊겼고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북한 측의 사과와 또 태도 변화가 지금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우리 억류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많은 이산가족분들과 또 납북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셔서 하루빨리 통일이 돼 이런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이런 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또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들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8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8편의 고백.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 노래할 수 있는 미리 올려드리는 감사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힘,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 안에서 새 힘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28편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28편의 고백.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당신께서 내게 침묵하시면 내가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고 당신께 도움을 호소하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를 악인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 곧 마음의 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악한 행실대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시되 정당한 보응을 그들에게 돌리소서. 그들이 여호와의 행적과 그가 손수 이루신 업적을 깨닫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쓰러뜨리시고 다시는 세우지 않으시리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애원하는 소리를 그가 들으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그를 믿어 도움을 받았으니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피난처시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물림 가산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영원히 인도하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노래가 가득한 오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곳이 되기를, 그렇게 남과 북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가득한 오늘 하루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미가야는 그가 예언한 것이 어떻게 되었나? 열왕기상 22장 17절이요.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미가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지만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8절이요.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의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참 하나님께서 그 400명의 예언한 거하고 미가야는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22장 37절에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했다 그랬어요. 죽어서 돌아왔으니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죽지 않으려고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나 여호사벳은 왕복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그때 적이 생각하기를 아,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인가 보다 하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가 소리를 크게 질러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고 궁중에 들어갔는데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22장 34절에 한 사람이 적군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 갑옷에 솔기를 쏜지라 화살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아랍 왕을 죽게 합니다. 아직 가장 살아있을 때에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를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변장을 한 사람도 통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꿈을 가지고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하신 후에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였고요. 서울 모태탑 창단의 나는 갈 길 모르니, 그리고 조수아 씨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이었습니다. 이어서는 국립합창단의 주 예수여 은혜를 이 찬송 함께 하시고요. 매주 금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에서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강도가 고향인 채은 자매 선곡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양강도에서 온 채연입니다. 이 찬양을 후감이 가득한 북한 동포들에게 전해지시길 신청합니다. 매일 슬픔과 괴로움, 두려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그들도 다 예수 앞에 나와 모든 걸 아랠 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눈물과 깊은 한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괴로움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다 아뢰이며 하늘나라 하늘 소망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이 고향인 채연 자매님의 선곡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기도 한 줄 한 줄의 곡조를 입혀서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며 깊은 한숨을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복된 시간 보내세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찬송,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

주님의 선곡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믿음으로 묵상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숙 씨의 연주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양강도에서 온 채연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양강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선곡으로 만나본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서 너 근심 걱정 와도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까지 올려드렸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찬양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고 2부 순서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는 그 삶만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참된 복임을 알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앞서 싸우시며 승리의 깃발을 쥐어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받은 자라. 너와 같이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라. 너의 대적들이 내 앞에서 움츠릴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고요. 금요일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코너인 우리들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 함께합니다.
1: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군에서 자라다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열악한 환경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2009년 북한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폐개혁을 단행하자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2020년 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넘은 저를 일반 대학도 아닌 신학대학교에 갈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았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기로서 일사천리로 대학 준비를 마치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학대학교 면접장에서 교수님은 머리를 가로저으시면서 서류는 보았는데 북한에서 왔고 너무 나이가 많아서 젊은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저는 성령님께서 제 입술에 올려주신 A+ 대답 덕에 합격하였습니다. 60세가 되는 나에게 대학 생활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컴퓨터였습니다. 수업을 듣고 나서는 밤새워 타자 연습을 하였고 컴퓨터로 과제물을 해서 제출하고 인터넷 수업에 들어가는 연습, 이메일을 이용하는 등 많은 연습을 하면서 컴퓨터를 익혀나갔습니다. 학교를 입학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것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성서 종합시험이었습니다. 헬라어를 배울 때 손목이 아플 정도로 쓰고 또 쓰고 외우며 어려운 시험을 A+라는 높은 점수로 패스하였습니다. 우리 헬라어 반에 출석하고 있던 14명의 학생들 중에서 30점 만점을 맞은 학생이 2명 있었는데 제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시험지를 나눠주시면서 집사님 30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는 교수님 칭찬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어 첫 수업 시간에는 무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과 다른 개념들을 공부하고 나서야 이해할 수가 있었고 죽도록 암송하여 A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저를 오늘까지 인도하시면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씀으로 신심을 안겨주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0: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시편 32편 7절과 8절을 본문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32편의 말씀을 가지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의 공허와 외로움 더 깊어만 가는 우리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외로움, 아픔, 절망, 고통,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난의 때 외로움과 슬픔의 때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91편 2절입니다. 나는 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심히 외롭고 우울할 때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불 끄고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지 말고 오히려 문을 열고 창문까지 확 열어 제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웅크리고 있으면 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술과 마약, 프로포폴 이런 거 의존하지 말고 이런 약물에 의존해서 더 몸이 망가지지 말고 사랑의 주 옆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옆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 절망에서 이 외로움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절망과 고통과 외로움의 순간에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턴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외로움의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 함께해 주시고

우리 위로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고난을 당한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드디어 430년 동안 저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데 글쎄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뒤에는 바로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군대를 몰고 다시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돌아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이때 지도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저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탁 내밀매 바다가 쫙 갈라져서 홍해가 갈라진 그곳을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 앞에 홍해 같은 것 문제와 어려움이 가로막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드시면 그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의 군대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합치셔서 저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악인들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대신에 싸우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고 걱정은 걱정을 낳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저들이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런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일생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사랑한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0: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 그래도 사람 맥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됐을 때 자녀를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채찍질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서 복받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인생길에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한 번뿐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영원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시편 32편 7절과 8절을 본문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31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지하게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최저기온은 강릉이 27도, 포항이 26도, 신의주와 서울, 부산, 제주, 대구와 목포가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함흥, 청진, 춘천, 대전, 광주, 여수가 24도, 강계가 23도, 해산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37도, 함흥과 강릉, 광주, 부산이 35도, 춘천과 서울, 대전이 34도, 목포와 제주가 33도로 보이고요. 평양이 32도, 신의주와 강계, 개성이 31도, 해산이 30도, 청진이 2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간절한 기도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김해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이 은혜의 하루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0: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모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그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그 사람은 두려움에 묶여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놓여나기를 원치 않고 그것을 잊으려고 하거나 다른 쪽으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사단에게 그의 영혼을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의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담대함도 또 믿음의 새로운 차원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올 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임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만지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느낌과 감각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을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끼게 될 수 있을 것 믿으시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지키시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피할 만한 사람을 피하게 하소서. 나의 발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가 디디는 곳마다 안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찬 하루를 출발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적 가문의 영적 후손이 되게 하소서. 내가 가정에서 1세대 신앙인이라면 자녀에게 신앙을 가장 존귀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소서. 자녀에게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어른 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행함이 앞에서나 뒤에서나 동일하게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돕는 손길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소속된 모든 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소서. 문제가 있다면

풀리게 하시고 넘어야 할 위기가 있다면 이기게 하소서. 내게 편한 것이 항상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게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소서. 선하고 옳은 것이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여는 순간 당신은 내게 와서 문이 되었습니다. 그 문 열고 들어가 오래 행복했습니다. 이젠 나도 누구에게 아름다운 문이 되고 싶지만 걱정만 앞서니 걱정입니다. 살아갈 날이 그리 많지 않은데 사랑의 분량이 많지 않아 걱정. 마음 활짝 열어야 문이 되는데 오히려 닫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걱정. 하지만 오늘도 걱정의 틈은 좁히고 마음은 넓혀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론 길을 잃기도 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의 인격과 삶에 담아주셨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대를 향한 말씀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으시고 세상에 보내셨지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0: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 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 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 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 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라는 책에서 염려가 죄의 온상이다라는 부분을 읽고 고민이 됐습니다. 염려는 염려지 그게 왜 죄일까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다음 부분에서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재정을 염려하면 탐심과 욕심으로 치닫고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하는 염려는 사람을 짜증스럽고 무뚝뚝하며 퉁명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염려하면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고 무관심하게 거리를 두고 상대의 반응을 염려하면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염려는 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염려가 죄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31일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 이희진입니다.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 복음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복음이라고 남겨주시면요.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98.1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복음입니다. 복음 두 글자 샵0981.

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펼쳐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가 풀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모든 영광도 풀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가치 있는 것을 찾아 취하게 하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나의 일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착각해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풀같은 인생, 들꽃같은 영광을 얻고자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복음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풀같은 인생, 들꽃같은 영광을 얻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빛나는 오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복음이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들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전한 복음, 이 말씀은 세세토록 사라지지 않고 우리 옆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라지는 영광에 눈을 돌리지 않고 말씀으로 눈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시원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찬양의 은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도문 받으실 단어 복음입니다. 복음 이렇게 두 글자를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남겨주시고요. 진해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진해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본문으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라는 것,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길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십자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은 그 십자가의 어떤 형벌의 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도라는 것은 헬라어 로고스라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인을 형벌의 어떤 한 유형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귀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십자가를 빼고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고 십자가를 빼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빼고는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십자가를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들은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독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고 구원받는 우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멸망하는 구원을 받는이라는 것은 분사형을 써요. 헬라어 문법에서 분사형을 쓰는데 분사형이라는 것은 현재도 진행되어지는 것을 의미할 때 분사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을 받는 것이 어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르고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느 먼 훗날에 그냥 갑작스럽게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거부한 사람들은 지금도 뭐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뭡니까? 구원받는 것도 진행형이라는 거죠. 과거의 어느 순간에 한번 구원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구원받은 우리가 현재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 최첨단의 시대 AI가 있는 이 시대에 고리타분하게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를 통하여 온다.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죄사함이 십자가에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와 맞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십자가 대신에 자기 능력을 믿어야 되고 돈을 믿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왜 십자가를 믿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없기 때문에, 당장 내일 죽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눈앞에 오고, 실제적으로 그 죽음의 고통 앞에 섰을 때에, 그 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코에 숨이 언제 멎을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지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결코 의미 있는 십자가를 발견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게 그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것을 미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요? 멸망의 길을 지금도 가는 사람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금도 미련하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지혜를 찾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20절의 말씀에 보면 또 강조하는 거예요. 20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는데 앞에 보면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세 번 강조하면서 지혜 있는 자, 선비, 이 세대의 변론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참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선비는 학자를 의미하는 거죠.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한번 찾아봐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발견해낼 수 없고 복음의 진수인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달지 못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1절에 나오죠.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연구와 지혜와 철학으로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해요.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전도의 탁월한 방법으로 이렇게 기록해놨으면 우리가 좀 위로가 될 텐데 왜 미련하다는 말을 썼을까요? 여기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 자체가 미련하다라는 게 아니죠. 이거는 대조를 이루는 거죠.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전도라는 이 방법,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뭐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비밀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전달되고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어눌한 선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요? 어눌한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땅에 다시 오심, 아주 핵심적인 이 내용, 이 내용을 과감없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그걸 선포할 때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열심으로 십자가를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다르다라는 거죠.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편이 되느냐. 이 기독교라는 건 예수를 믿는 신앙은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철학은 밑에서부터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하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찾는 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찾을 수 있는 어떤 철학을 발견해내고 원리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반대죠. 성경은 완전히 반대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떨 때 오셨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죄인의 상태였을 때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고 내 능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런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십자가로 인하여 비참한 죽음,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으로는 십자가를 결코 발견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론을 딱 맺는 거죠.

있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견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부르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과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발견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혜로 발견해낸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선택함으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야곱아 이스라라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창조하셨다. 너를 지으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 말씀과 오늘 24절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같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시 공간의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금요일 날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구원, 내가 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면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애들이 물어본대요. 저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 초청잔치를 했는데 아이들이 막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했더니 애들이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를 물어보는 거. 야, 이거 바보 같은 인간. 야, 뭐하러 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그 교회를 가냐. 언제 교회 가면 되냐라고 했겠어요? 죽기 전에 가라. 아, 요즘 고등학생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야, 뭐하러 고등학교 때 힘들게 그거 가냐고.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교회 가서 뭐 예수님 믿으면 되지. 굳이 왜 너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목사님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그냥 이번 주 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언제 죽을 줄 아냐고. 아, 내가 언제 몇월 며칠 날 죽을 줄 알면은 그 전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지 있지만 내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는 막연하게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일 살 사람들 누구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지 내 생명의 회복이 오늘 저녁에 멈출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응답함으로 뭐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우리 가운데 오지만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미련한 거죠. 그게 지금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라는 거. 내가 그러면 나는 왜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하고 헌신하게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택하심과 복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시공간적으로. 먼저 공간적으로 한번 볼까요? 공간적으로. 여러분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세계가 빛의 속도로 가도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른대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견하는 이 우주의 세계만 끝까지 가려고 해도 빛의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빛의 속도로 가도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른대요. 끝까지. 근데 그 끝에도 가면 또 끝이 있대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우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요? 이 작은 지구를 만드시고 그 작은 지구 안에 뭐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가운데 우리를 어디 태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도 세상

땅에 세계에서 지도를 찾으려면 빙빙 돌려야 되잖아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그런데 뭐요? 대한민국에서도 어디예요? 그렇지. 대한민국 지구에서도 지도에서 3천 찾아야 될 웅천에. 요즘 웅천이 잘 나갑니다. 뭐 아이씨도 옛날 웅천은 어디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 살아가는 사람을 택하여서 누구를 알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연히 내가 네 발로 교회 왔고 네 발로 예수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간적으로 우리를 뭐요? 추적해 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때요, 여러분들? 그럼 시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죠. 교리를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시간은요, 원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있었던 그 공간 자체와 시간 자체는 무한하고 영원한 그런 어떤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 안에 시간이 들어온 거죠. 영원 안에 시간이 들어오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 짧잖아요. 길어야 몇 년이에요? 80년. 조금 살면 90년. 조금 살면 100년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10년, 10년, 10년 차이가 크게 보이지만은 영원이라는 어떤 그 시간적인 개념 또한 이 어떤 인생이라는 개념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따져보면요.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로 찰나도 아니죠.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니죠. 그 어떤 시간에 어떤 그 찰나도 없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찰나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는 뭐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부르는 찬양이 있던데 그 We Love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애들이 그 의미를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면 알겠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그 어떤 아주 찰나를 그리스도께서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또 짧은 그 찰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뭐요?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에 뭐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가운데는 이제 십자가가 뭐요? 미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가 된다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뭘 믿고 살아가느냐? 다른 걸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중요하게 여기면 십자가가 뭐예요? 오늘 바울사도가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될까? 헛되게 되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헛되게 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과 22절에 보면 나와요.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삶이 바로 오늘 22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찾아 나선 거죠.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거듭된 표현이라 복수형으로 써 있어요. 한 번의 표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표정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원어적인 것은요, 헐떡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어떤 방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표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적을 통해서 깨달았느냐? 그 다음부터는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아니죠. 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관계를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표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뭘 믿고 가는 거예요? 표적을 믿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미련한 거예요. 표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을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습니까?

0: 십자가를 보고 따라간 게 아니죠. 표적을 보고 따라갔죠.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왜요? 십자가는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표적을 쫓아가는 신앙은 십자가를 뭐요? 부끄럽게 하고 십자가를 상실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 자신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따라가는 거예요. 동마에게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잖아요. 보는 것이 항상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신뢰를 통해서 믿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죠. 부모는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게 아니죠. 장성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부모가 나에게 해주지 않아도 이전에 나에게 해줬기 때문에, 이전에 해준 것을 기억하고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로 섬기는 거죠. 부모가 나에게 뭘 주면은 부모로 인정해주고 그것을 주지 않은 부모가 아니다라는 것은 관계가 깨진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비밀인 십자가를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헬라인들이죠. 헬라인은 뭘 찾았다고요? 지혜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헬라 문화, 앞에서 말씀드린 헬라 철학이죠. 헬라 철학자들은 이 어떤 구원의 원리와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믿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는 그런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죠. 여기서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았다라, 구했다라는 것은 반복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내가 이해되는 선 안에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설명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설명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이에요.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설득을 통해서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문제지 내가 설명되어져서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무한한 존재를 유한한 존재가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한없이 유한하고 부족한 인생의 생각과 사고로 지혜로 다 담을 수 있느냐?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을 성령으로 인정하여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약해 보인다라는 거, 약하죠. 세상의 지혜로 보면 한없이 약하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봤을 때 미련해 보여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수많은 죄인을 살리는 진리가 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패배였잖아요. 십자가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승리가 주어졌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의 연륜도 붙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이즈도 교회의 어떤 잘남도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고 자랑하고 전하고 따라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진해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546-5891번 진해 웅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양제일교회 장현식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이때 영적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교회들을 건져낼 참선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악한 영과 싸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회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옵고 복음으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분단된 우리 조국이 진리의 말씀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주도국이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신청 찬양 오늘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복음입니다. 복음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죠.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복음 두 글자 보내셔서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빛나는 가족들 되셨으면 합니다.

가브리엘 오보에 그리고 이전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위드바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요. 복음 두 글자고요. 샵 공구 81번으로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잠언 낭독 이어갑니다. 오늘은 20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밀양의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문정숙 집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아침에 항상 출근길에 극동방송이 제 친구인데 또 관심이 평소에 많았고 그래서 참여하고 싶은 욕심에 글을 남겼는데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낭독을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구절이 참 저는 좋았어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되었고 저희들이 사람으로서 또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저희들 예수님 피값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자녀 돼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사는 걸 늘 감사하니까 이 말씀이 제일 와닿은 것 같습니다.

잠언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부글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더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구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아는 저을 주와 한결같이 아는 데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은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그의 몸을 불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니라. 경영은

어느 나민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푸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별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허감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그름은 여호와여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니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로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안은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은 잠언 20장을 밀양 온누리교회 문정숙 집사님의 음성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잠언 20장은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정직과 성실, 두 번째는 절제와 부지런함, 세 번째는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곳에서의 정직과 성실을 보고 계신 분이잖아요. 내 길을 정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신뢰하며 살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복음 두 글자인데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복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복음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8월 1일이에요. 7월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무더위로 힘들었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7월을 마무리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 전파를 위해 전파 선교사가 돼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는데 여러분의 귀한 헌신이 사용됩니다. 1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달에 만 원을 헌신해 주시는 분들 전파 선교사님이신데요. 8월을 시작하면서 또 의미 있게 한 달에 만 원이 쓰여지길 바라는 분 계시다면 지금 전파라고 보내주셔서 전파 선교사가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만 원이 그냥 없어지듯 쓸 수 있지만 전파 선교사가 되시면 그 만 원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복음이 파고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7월을 마무리하면서 8월을 시작하며 그 중간쯤 어디인가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달에 만 원을 헌신하실 분들 계시다면 전파라고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 짧지만 한 10분 정도가 함께 해주신다면 10분을 이어갈 수 있겠죠.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전파 기다립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복음이고요.

시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의를 열어 사태를 수습하리라.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어떤 최후가 닥칠지 아무도 모를 때 내가 상황을 확실히 정리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하리라. 잘난 체하는 자들에게는 그만하여라 하고 불량배들에게는 설치지 마라 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주먹을 쳐들지 마라. 만세 반석이신 분께 목소리를 높이지 마라. 그분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이르기까지, 사막에서부터 산맥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다스리신다. 어떤 사람은 무릎 꿇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일으켜 세우시고

준다. 하나님의 손에 잔이 들려 있으니 포도주가 찰랑찰랑 넘친다. 잔을 기울여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따르신다. 세상의 악인들이 그것을 모두 받아 마시고 쓰디 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핥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악인들의 주먹은 피투성이 나무 토막, 의인들의 발은 힘차게 뻗은 푸르른 가지 같다. 하나님은 유다에서 유명하신 분, 이스라엘에서 그분의 이름 모르는 자 없구나. 그분께서 살렘의 집을 마련하시고 시온의 방 여러 칸짜리 거처를 정하셨네. 거기서 화살을 불쏘시개로 쓰시고 전쟁 무기들을 불사르셨네. 오, 주님은 얼마나 찬란하신지요. 저 거대한 전리품 더미보다 더욱 빛나십니다. 용사들이 약탈을 당해 무기력하게 널브러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으스댈 것도 으르댈 만한 것도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의 갑작스런 포효에 말도 기병도 숨통이 끊어졌습니다. 주님은 두렵고 무서우신 분, 그 누가 주님의 진노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로 심판을 알리시니 땅이 무릎 꿇고 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우뚝 서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니 이 세상에 가련한 이들이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부글부글 끓던 분노 대신 찬양 소리 울려 퍼진다. 씩씩대던 온갖 분노 대신 모두 나와 하나님께 화환을 바친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행하여라. 그분은 너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는 분께 주변 사람들 모두 예물을 드리게 하여라. 잘못을 저지른 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고 그분을 함부로 대할 자 아무도 없도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75편 76편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민수기 21장의 노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 지금으로 하면 사해 바다 오른편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경유하여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오른편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길이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 에돔 사람들이 자기 땅을 경유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은 조상을 두고 있었던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에돔 땅의 험한 길을 우회하여 가나안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여행길이 생각보다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여행길이 힘이 들자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더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모세야, 너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란 만나를 말합니다. 이제 그동안 만나는 너무 많이 먹어서

지겹다. 물도 없다. 참 유아스러운 원망이지만 아마 우리가 그런 환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원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기만 하면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물을 주었고 고기를 주어서 코에서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주었습니다. 이런 위기가 닥쳐오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인데 이 백성들은 지난 시간의 은혜는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원망을 일삼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어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게 하였고 그날의 죽은 자가 많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뱀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물려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어갈 것입니다.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원망하는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사람들이 뱀들에게 죽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주셨는데 8절에 보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온 족장들이 집합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불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은 전부 이루어 주었어. 저 장대에 달린 불뱀을 바로 보러 가자. 아주 적극적인 믿음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생명을 건진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권해서 가자고 했어. 억지로 그 노뱀을 바라보고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소리야. 무슨 약초를 주든지 무엇을 달여서 먹으라고 하든지 의사를 보내서 처방을 해주든지 하면 믿겠지만 무슨 장대 위에 있는 노뱀 쳐다본다고 살겠나.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고 해서 절대 가지 않고 죽어서 시체가 되어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물은 뱀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옛뱀이라는 말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하여 그 영혼과 육체를 죽였던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의 아비입니다. 아비라는 말은 최초로 근원이 되는 자를 아비라고 표현을 씁니다. 사탄은 인류 최초의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인류 최초로 선악과를 먹여서 죽였던 고살자였습니다. 고살자란 고의로 살인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했습니다. 죽일 의도가 없는데 우연히 죽인 자는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5장 16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절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 고의로 사람을 유혹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고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살자인 사탄은 절대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었습니다. 인간은 뱀에게 물린 자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바로 뱀에게 물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뱀에게 물린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과를 먹는 길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명과를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먹었다면 죄인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물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놋뱀처럼 장대에 매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뱀에게 물린 저주의 독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장대에서 다 마신 것입니다.

0: 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물려서 죽게 된 인생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되었듯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을 끝까지 증거합시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복음 안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339-3004 지역번호 055-339-3004번 김해 하늘영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전에 창원에 와서 병원을 하고 있는 창원 한마음병원 의장 하충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 처음 만났던 기억은 어떠셨나요?
1: 제가 창원에 온 지 32년 됐고 극동방송도 30년 됐잖아요. 그제 그때쯤 한 30년 전에 구자천 선배님의 소개로 제가 시청자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옛날 저 소소한 기억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의 30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실까요?
1: 사실은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지역방송으로서 초창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어렵게 우리가 극동방송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점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때 시청자위원회 때 가면은 정말 성기는 분들한테 잘 해드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강렬한 기억은 없지만 그때 그부터 관계자분들께서 잘 하셨고 또 그 목사님들이 애쓰셨던 이종성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 엄청 극동방송 만들기 애를 많이 쓰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기도 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0: 결정을 하게 되셨을까요?
1: 그거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처 외할머니가 개척교회를 만드는데 애쓰신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면 어려운데 도와줘야 되는구나. 또 지부장님께서도 개척교회 하면 어려운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당연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처 외할머니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소중한 기억들 특히 저 요새는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죠? 인구도 줄어들면서 교직회 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부족하지만 우리 처 외할머니가 하셨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죠. 이제까지도 제가 창원시에 32년 살면서 거기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했고 도와드렸고 그 일환으로 또 개척교회 사모님 모시고 행사할 때 제가 지원을 해드렸다고 생각해요.
0: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1: 극동방송이나 하나님이나 한마음비는 같은 인류, 핵심 가치는 인류예요. 특히 요새는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극동방송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재빙을 해도 역할도 있을 거라고 싶은 생각인데 우리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선을 거기다 돌려주신다면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한마음병원도 이제까지 할 것처럼 어려운 일과 함께해서 그분들이 잠시나마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원 극동방송 30주년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8월 6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있습니다.
1: 에스더가 오빠 모르드개의 말을 깊이 고민하면 생각하지요. 너가 안궁에 있다고 유대인들 다 죽는데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착각이다.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와 너 집은 너 애비 집 가문은 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해 얻은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나이가 20대지요. 아주 꽃다운 나이인데 결심을 합니다. 굳은 결심. 그래서 오빠에게 말합니다. 오빠, 모든 수산에 있는 이 수도 서울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게 해. 기도지요. 금식 기도하게 해달라, 나를 위해. 나도 내 시녀들과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20대지만 죽겠다고.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그래서 모르드개가 수산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거죠. 그 결심 때문에 유대인이 살고 모르드개 살고 에스더는 왕가의 신원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 잘 되는 거죠. 근데 에스더가 굳게 결심한 건 첫째는 왕 앞에 나가 죽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부터 하겠다는 거거든요.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많,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귀하고 직장인이 직장일하는 것 귀하고 사업가가 사업하는 게 귀하지요.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도 귀하고 음악하는 사람이 그 전공 악기를 다루는 것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사고 나면 저는 우리 교회 의사님들 병원에 의료사고 없도록 기도하는데 요 가까운 병원에 외과의사 선생님 중학생 맹장 수술했는데 애가 죽었거든요. 의학적으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죽었거든요. 그 아이 아버지가 유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를 막 내동댕이 치고 내 아들 살리내라. 결국은 한동안 도망가서 숨어있다가 오셨죠. 의료사고 나면 정신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90이 된 할머니에게 어느 작가가 할머니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게 뭐 있어요? 물으니까 있다. 할머니 뭐 후회가 돼요? 내가 60이 되었을 때 바이올린 배우고 싶었는데 그걸 마음에 생각만 하고 시작을 안 해서 30년이 흘렀다. 근데 그때 60에 바이올린 시작했으면 30년간 바이올린 켜면서 참 그래도 멋지게 살 건데 그게 후회스럽다. 저도 피아노, 오르간, 피리, 하모니카 잘 불었죠. 그러나 그거 안 한다고 그렇게 후회될 건 아니에요. 인생의 취미생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목회를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릴 것 같아요. 내 기도가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목회를 해 주시거든요. 기도 없이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적고 힘들거든요. 에스더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왕에게 나와서 내 민족을 구하는데 왕이 허락해야 되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벌써 한 달간 잊고 사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안 될 걸 알고 그는 기도하는 거지. 사람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한나가 분인 나에게 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지만 계속 스트레스 해마다 받았지만 아이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지요. 하나님 내 고통을 돌아봐 주시고 이 괴로움을 돌아봐 주시고 이 여정을 기억하셔서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마음을 쏟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태를 안 열어주시다가 기도하니 태를 열어주셔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또 삼남 이녀를 더 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 그래서 한나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구하지 않는 삼남 이녀를 더 주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언제나 있어요. 아, 나는 길이 없다. 취직에 길이 없고 인생에 길이 없고 결혼에 길이 없고 집 살 내 집 마련할 길이 없다. 그건 우리 상황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누고는 죽게 됐잖아요. 경호대장 아리옥이 죽이러 나가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지혜롭게 왜 그렇게 왕의 명령이 급합니까? 저를 왕에게 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왕을 뵙고 왕이요 제게 시간을 주시면 그 꿈도 알려드리고 해석도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이 죽을 것을 일단 연장하게 멈추게 되지요. 그리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살게 될 뿐 아니라 총리가 되고 그 새 친구는 도지사가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알렉산더 플루모어라는 사람은 65세까지 잘 달리는 성공적인 분이었는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 가니 전립선 급성암이라 곧 죽게 된 거예요. 인생이 아르르르르 무너지는 것 같고 자기가 65년 동안 노력한 탑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죽으면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막막하고 그런데 어릴 때 교회학교 나간 경험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만약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나는 어디 가? 난 지옥 가네?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지옥 가는 게 문제가 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정말 바로 천국 지옥인데 내가 어디 갈 거냐? 지옥 가야 되니까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제사함의 기쁨, 구원받는 기쁨이 넘쳐서 감사를 하는데 몸이 개운하고 상쾌하고 그래서 병원 가니까 암이 없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길이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해 오지만 나는 앞으로도 기도하고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결심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기도하고 살리라. 아름답잖아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어서 기도해 드리는 목사님, 성경 한 권 들고 어머니가, 아버지도 공산당원에게 죽었죠. 할아버지도 죽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경 한 권 들고 넌 남한으로 가라. 그래서 남한으로 달려오면서 무척 고생했죠. 근데 새벽에 교회가 흘린 자리에 교인들이라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 보니까 눈이 내렸는데 눈이 움직이는 거죠. 눈이 움직이는 거죠. 한 어머니가 가만히 뒤집어 쓰고 눈을 맞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목사님의 어머니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내 엄마가 이북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기도하는데 나 기도하고 살리라. 그래서 나는 죽어도 새벽기도 안 빠진다.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한평생 새벽기도 개근하시잖아요. 아무리 늦게 주무셔도 새벽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에서 개척했는데 7만 명 교회가 됐잖아요. 뭐 교회가 되니 안 되니 잔소리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약속이거든요.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것이 너에게 현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때때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 속이려고 내가 거짓말한 일은 한 번도 없을걸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거짓말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해요? 구하라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절망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주저앉을 필요 없어요. 천만인이 나를 죽이러 온다 해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두 번째 결심한 건 내 기도 나도 해야지만 중보기도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자기 시녀들에게 기도시켜요. 5년간 자기 주변에 있는 시녀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한 건 확실해요. 하나님 안 믿는 시녀들이 기도 못하잖아요. 내 시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기도 하겠다. 금식기도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녀들이 다 하나님 믿게 됐죠. 이 에스더가 전도해서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이 통성으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통성기도, 합심한 기도, 내 하나 기도, 한두 사람이 기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통성으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기도. 특별히 주일밤 기도에 능력이 흐르고 기적이 많고. 할렐루야. 어느 총회장님이 우리 교회 밤 예배 참석했다가 가셨대요. 전화 주셨어요. 양곡교회 통성기도에 나는
지진이 일어나

안 갔더라고. 실제로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고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제가 풍각교회라는 교회 집회를 그때 전도사 때 간 것 같아요. 전도사 목사인가 꽤 큰 교회인데 청도에 있는 풍각교회. 그때 그 풍각교회 성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지을 때 모여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교회 터가 딴 데는 지진이 없었는데 교회가 교회 지을 땅에 흔들렸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곳에 능력이 임하고 사도 베드로가 내일 끌려가서 참소형을 당하는데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니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건져내고 참소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부에 매일 이렇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안 빠지는 것은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하루 다섯 번 이상 기도를 빠짐없이 하거든요. 그 중보 기도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주님이 중보 기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나면 부흥의 그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직원들이 한 달 이상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방석에 두고 그 기도 내용 보면 중보 기도가 많아요. 자기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중보 기도가 많아요. 아름다운 기도예요. 우리 양곡교회는 중보 기도 교회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 이중다자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분들 위해서 농촌 5천 대학교 모든 육해공군 모든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 에스더는 중보기도에 도움을 받자. 여러분도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만 기도하지 말고 나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나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저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결심한 건 뭐예요? 죽으면 죽자. 내가 스무 살 20대지만 죽자. 어차피 한번 죽는데 죽자. 우리 민족을 위해 왕 앞에 나가서 왕의 근교 안미래냐면 나는 죽는데 죽자. 죽자고 각오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살라고 생각하고 죽을 각오만 있으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떨지요? 안 떨어요? 죽는데. 그러나 죽자.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태연하고 편안하고 안 떨고 왕 앞에 갈 때 조용하지요. 그때 왕이 감동받고 이 나라 절반도 주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살려고 하니까 암에 걸리면 두렵고 살려고 하니까 무슨 병 걸리면 두렵고 살려고 하니까 천재지변이 두렵고 사는 게 내일이 두렵죠. 그러나 죽지 뭐. 그러면 겁날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죽지 뭐. 죽지 뭐.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서 칼을 대고 돈만 내면 안 죽여. 살려줄게, 살려줄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네가 뭔데 날 살려. 난 암으로 죽은 병원에서 못 살려. 네가 뭔데 살려나. 그러니까 강도가 도망갔다잖아요. 네가 뭔데 병원에서 난 못 살려. 네가 뭔데 살려. 나 죽는데 뭐 겁날 게 뭐예요. 나 죽는데 뭐 겁날 게 뭐예요. 나 죽겠다 나라를 위해. 겁날 게 뭐예요. 살자니 뭔지. 이순신 장군도 명언을 남겼잖아요. 필사 즉생. 죽을 각오하면 산다. 필생 즉사

나는 살아야지 하면 죽는다. 이 순신 장군이 영웅이 되고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건 죽어도 좋다는 거죠. 학생들, 나 공부에 목숨 건다. 죽어도 좋다. 공부 잘해보자. 공부 안 될 게 뭐예요? 회사, 자기 일, 좋은 대학을 못 나온 청년이 취직도 안 되고 고민하다가 죽기 살기로 하자. 그래서 자기의 전공 분야를 2년간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학원에 1타 강사, 슈퍼 강사가, 스타 강사가 됐잖아요. 1년에 연봉이 200억, 추정, 그렇게 200억 넘는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120억 냈다고 합니다. 내가 대학 좋은 거 안 나와도 죽자 살자 전공을 파면 깜짝 놀랄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목회도 죽자 살자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는 일을 죽자 살자 하면 안 되겠어요? 죽으면 죽지. 편안해지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죽어도 죽지 뭐. 내가 뭐 천국이 없나 뭐 없나. 죽지 뭐. 그러면 편안한 거예요. 우리는 또 죽어도 죽지 않아요. 몸만 죽지 영은 살아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깨달은 건 기가 막히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라합시다.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 이 바디, 육신의 몸이 있는데 영적인 영혼의 그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이면 아무것도 못 먹고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영의 몸이 있어 먹고 마시고 즐긴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걱정이에요? 천국이 있고 영생 죽어도 안 죽는데 네. 겁날 게 뭐예요? 그렇다고 뭐 자동차를 200km로 달리고 나는 겁 안 난다 뭐 그러란 게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뭐가 겁나? 죽으면 죽지 뭐.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터의 결심은 기도하자. 중보기도에 도움받자. 죽으면 죽자. 여러분의 결심은 뭐예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사시는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에밀 코어, 그 정신분석학자, 그 사람 이름이 에릭 프롬. 그분이 실패자, 정신병자, 지독하게 이기주의자로 사람들에게 성과학자를 받는 인생 실패자들을 조사했어요. 정신의학자니까. 공통 부모가 이거예요. 입만 열면 남 비판하는, 남 비난하고, 그 사람 그래서 못 쓰고. 그런 사람이 다 정신병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아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존경받고 그런 인물들은 다 흠을 덮어주고 장점을 드러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분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는 남의 말 안 해야지, 남 비판 안 해야지, 좋은 말만 해야지. 할렐루야. 그것도 한번 결심해 보세요.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저는 교회 볼펜하고 집에 볼펜 구분하려고 애쓰는데 지금은 포기했어요. 집에 갔다 와도 교회를 일하고 그 볼펜까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정직하게 살아야지. 나는 어떤 경우라도 정직하게 살겠다. 그런 결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해요. 최태섭, 한국유리 창업자. 일본에서 콩을 도매로 사서

0: 중국 상인들에게 파는데 수십 대 기차, 수십 대 하차의 콩을 거래했어요. 근데 거래 계약한 다음에 콩값이 급등해가지고 엄청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계약한 사람들 다 파기하고 이약금 주고 그래도 돈을 떼돈 버는데 이 최태섭 회장님은 내가 크리스찬인데 정직해야지. 맹세한 것은 헤로워도 지켜야지. 그래서 그 수십 대 하차에 그 엄청난 콩을 그냥 계약한 대로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상인이 아니 이약해서 이약금 물으시면 떼돈 버신 왜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한번 계약했으면 그대로. 아 그러면 내 미안해 안 되겠어요. 수익금 절반 나눠줘. 아닙니다. 계약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대로 하는 게 깨끗합니다. 그때 그 중국 상인이 감동을 받고 중국 상공회에서 회원들에게 다 공문을 보낸 거예요. 조선 사람 최태섭은 멋진 사람, 정직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최태섭 회장님하고 거래해서 엄청나게 성공하게 됐죠.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리라 결심하고 죽잖아요. 압살롬은 내가 왕이 되리라 아버지 죽이고 망하잖아요. 나쁜 결심은 꿈에도 하지 말고 좋은 결심에서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결심 때문에 세상이 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 양곡교회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절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죠. 김치. 이 김치를 만들 때 정말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배추에, 소금에, 젓갈, 마늘, 고춧가루. 이 밖에도 정말로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재료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어색해요. 배추는 뻣뻣하고, 양념은 겉돌고, 맛도 아직 안 어울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서서히 조화를 이룹니다. 배추가 부드러워지고, 양념이 배추 속으로 들어가고, 재료들끼리 서로 맛이 어우러지죠. 그때 비로소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 한 그릇에도 온갖 조류의 재료가 다 들어가잖아요. 일도 있고, 가족도 있고, 신앙도 있고, 취미도 있고, 건강도 있고. 처음에는 이것들이 다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일에 매달리면 가족이 밀리고, 가족 챙기면 자기 자신 없어지고, 취미 붙잡으면 신앙이 멀어지고, 균형이 잘 안 잡혀서 늘 어딘가 삐걱대는 느낌. 네, 우리 삶도 김치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재료들이 서로에게 스며들어서 어느 순간 하나의 맛이 되는 시간. 그 시간을 견뎌내면 비로소 맛있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조급해서 자꾸 뭘 빼거나 넣으면 그 인생은 결국 밍밍해지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여러 요소들이 겉돌고 있는 것 같아도 조급해하지 말자고요. 맛있게 익어가는 중이니까요. 여기는 뿜뿜 라디오. 오늘도 맛있게 함께 할게요. 저는 일곱